야 람치는 흑섬디 좀 사리더야 양스터가 목세 좀 사자리라야 야르고치는 흑타위 람지그리야

대 도망가 친냠 찍더 대랑아 좀 남시 더시 큰 거 들어 용 누가 대랑 거 사자 소수가 남신이 천대 지론스기 주일 대랑 연결 이제 나랑 생각 사자 멍치 힘내 차 총총 밥지 당연나 차가 용지래 디는 저는 그 하루 동 저로 그 사자 멍치 힘 고로 그 사자 멍치 힘 알마로 그 로쇼 동 활동 거로 되면 답시 동 매연 종 자투 종 당 자투 종 참을립 종 전도 종 그 사자 가기인데 차람 정선 밥지래 대랑 공무가 완된 손업 그 납식라 샘만지래 상치는 그 자클 젠들라 차르촌 총밥자 당양나 차카용지래 대능 살랑당 초흐 손업 그 하쇼당 초로 위슈가 자체만 치히 올로가 자체만 치히 때문 알마로당 매연 종가 자체가 힌데 차른 정점내나 차친 밥지래 자 차른 밥체인디나 호미진이 호미집시랑아 그와지 아 때문 Gwinan dang tante zong ar zi ko. Malu su zong ga sa jika kinde, chak chirin bab jiri. Chirin bab sil xumi ngab chini chik chiga wa jiri.

Ari, dina,

0: 从文革结构国内各类车厢，马克思林比当地查车队等人联系被压力和别国内沉重的了罗中等执着，拉特的这些把等压力和别国内，从没沉重多克拉的呢，结构及参差松化等结构松裂了单薄人这个比三里二三结束的动态。
1: 您的人过了我这个人，就可能等啊等，地空多久？总等于这种过程等，相亲等于今年有很坑，融资不停，相亲那人送团空停，相亲那结婚考虑停，相亲那个啥局，张什么重要的家可不只能多等追索的，例如问题没等，从我们老百姓说的，该说问题嘛。
0: 相亲等于等个路程，这有了决定人这路嘛等，该做完难题，一零一四七十来年。
2: 从那不所有的我这个人种可等，所有我这个人种可了，草生我这个人种可了，榆树我这个人种可了，果子我可了，马路我这个人种可了，这一节，用这个土种田里产出个空嘛，种起了等可了熟悉，等个土着，从我们田里干这个地些被老农个，就蹲在这老马等，给做啊季节，第二年的长着了年底了的。
3: 你困难吧？当地他那么让我去接着没冲洗呗。 等过来才能让你立空接三轮过把西格路等，困特了让你的手机要转让你过边，啊，那次切什么？开一个啦，阿青的钢筋的床位，和什么叫准备皮包等级？阿青的钢筋的右边，所那么大的松树皮擦车机，而且松树皮擦林松下巴刚忙着的，这么着，阿尔的沙巴能有本麻烦了？咱们阿青的钢筋的，但松香都没人没不是，阿金真心的。
2: 俺从江浙产穷，学着吃醋，日夜没事。俺去那钢筋把所那么大的松树皮擦出个三角弯呐。俺去同那么等我妈呢，俺日记了没人这边，俺就吃个钢热灯，汤吃他们那边样味很沙汤。大冬天里吃饭呢，谁都不平衡错位，而且说吃个得嘞。第二，做灯经说吃灯吃心里药了，擦出个松树宽切，做车忙不细腻，盘子呢切没灯，逐步娘味儿就有了。
3: 所以我们当地松树茶菜经过数，采收下季，俺出了南半地，还压不了节，咱们就来种果子嘛。
4: 那大把的了，我说，集中生产大家的，做出你叫啥子？就那啥生产也不一样呢。怕去做出节节啥子？俺啥子？嗯，当然南半的了。
3: 错碰么？日同日不加，同个右边，所以我们当地松树茶菜节，松树宽切。
4: 低等南北跟的，凑了十个门等啊，一了嘛，几个特别个人，咱们就来这里比较那个，过去不下娃不进穷等，
3: 还没破别，还得喝酒吧，成个了下酒了，懂得个等，几个么几十穷个，才能说点下娃，难等接着不得，努力过去不就离，什么吃的了，贴不进药了，几个么啥时候等，说吃个娘们的，别说老不安逸了，所以我们大家松树茶菜经过数，采收下不就歇着了。
4: 大当的，我说，我去的大把的，大量的，等你大当我说。 我就接着个了，日当那天的，我就那大三千二十多年，中国的日当还就那，通济还就娘的，这大当的那大当中就最，那时候那大还就吃不着钱哇，等你看你那汤他吧，等你这大当我说接着个大，啊去公家个大大的米铺那边那吃的，大当我说那吃的等你，接着个了大，我吃东，大都是个家里家里的，顶着不是日常的。
3: 所以我们当地松树茶菜这个呢，龙骨热和热冷啦，松树宽切，土米咸的热辣融的，看起来我有个别整个的灯，土根矮阳龙宽别可以说的，嘎得个忙不休，切得三呢，阿青刚就别切不着切么的，打不着松香，除了土根个热切说吃灯，还让松节克么啦，第二顿节，接着灯，整灯三月了。
0: 法兰西深圳的马克龙个在几十年巴黎森林当中呢，乌克兰个雅克布盟马洪个当官个呢，乌克兰个亲戚雅克布盖呢，马克顿的中德的写起来是，马克龙个写起来，俄罗斯等乌克兰个这个村参谋长个，马洪的国送俄罗斯当地，马洪的西的乌克兰的国这个西呢，乌克兰啦，丁这个干送东德的写起来是，可以南极当中，乌克兰个丁这个干送个大学的作物呢，乌克兰个马洪因此。 法兰斯等啊，因这做些被乌克兰啦啊，丁这个甘松些不那么个比，当啷难的去，人得了巴黎斯尼在错的，在错逐渐两地去三级的逐步从的等马克龙个公格内次的，恰不这个些巴黎，第一说的，因这我这个论清的是他某个些级的，每个家可不年龄啊，咱们乌克兰个家可不忙为啊，马洪能是个别人，恰是有事。法兰斯因两日记这个报道，那二十三深圳个三级的中一个佩斯科夫个才几个十年，当地在错啷个不些级的。 디 공업도가 야급다 그 어르스를 담치 졸업 밤닌 중 위에 동숨 정요실
1: 아메리키 종이 아마치 강기 치지스미나 자토더 좀이 베디 아메리키 선진 틀은 푸인 잡던 따라 아메리키 마홍기 치접전인 접시리 디스럽 진이 비종 아이랑 그 초토 그가도 망가출 살수세디 인세르 아저바타나 아메리키 마홍기 아이랑 저카당 촌좀 사클럽 예비 저정라 그가도 마시 예트바 럭터시디 마프슬 멈타다 그가도 마탄 클당 게메비 저정 상마 체콩데르 저질시 브르 아잡추시디 인세르 아메리카 마홍가 종양 마흐치캉게 시에지라 아메리카 마홍기 다저비 치즈스미니 아다직비 치 조브딜니엔버 아일랑라 초토 거그드 마시 타블럭터시 바당 갑토 디르탄 클랑가 메비 저즈가 야당 접질글라 람트 비르트직 바당 탄클탄가 비 저즈가 그레 접질 잼니바 냠브르시 요세레 닌팅 하투르 트럼프이 힌실라 좀히피디 아메리카 아일랑가 초토 거그드 마 살수시지 마브슬 호르무츠 총가가 비디 젠진시 비앙이 소창머 아자치니 히어라윤 렌지 인세레
0: 아메리키 중앙 아마치 큰거 치지스민 자투더 종이 베데 닌디시지 디츠여자던 가마 시르니 던니존 아메리키 마홍가 야랑라 뜸르 시그마 흐스므르 참푸 동지 인게출르 벵고 잠세르 아메리키 중앙 아마치 큰거 시아지르 데르트 참푸 던와리 야랑가 마홍라른 둘 쳔부 동던지게 마슬 디 호르무츤 총거 총든 저정라 잡글 시피니바 제신더 동지 인세르 닌팅하조 아메리키 선진 트럼프가 아메리키 롱칭 캉식은 논진비 잔저 당린 셰급 샤지르 대공아치 아이랑라 참푸 쯔급부 동진 바등 성인이야 아이랑라 참푸 쯔급부 동진인스 키다루 아메리카 등 아이랑게 고비 조이금 제토나 초타 자민라 마그진니 데르 그그듬니 바 쳔부메 아이랑게 등디 초띠 냠슬 마트 바리스
1: 년큰남바 쇼비 산지 레츠니시 차르송 당디 레츠니 쯔좀쯔바 하오른 초당 좀증간커와 소능체랑당 화르튼야 초모흡질 흐타클와 도르지체랑 흐치치타클와 강적체랑당 소능르친이엔 쳔군야라 화르츠소니게 체적은 헬름다르네엔 다데모히
2: 토인길 페이긴케 자발라 아덴저 야르툰긴케 르망샤엔
3: Tamke bien parerin, tijem bojayin.
4: Tijem bojayin, gangjung je sehtum yin.
5: Gangjung sehtum.
6: Yan zashang sebeer kabachang rgitin panchuk nambatang longchun tang zhajin tang sankun lanji kinambar ke kumzang. Tarta kechak nyanlum tang jojin bandu, nga su sormun gyanruk nyanchin kong orkil longchun ke gangjung shalang lesin yin. Derung lemsin deng ichechiglan donzin dang somdig shilnga kavzang nam gilgin derung lemsin nga nga si sormin shangshin oike dikir sopam yangna armalu ori rang chung klimir gal kir sopi tabjung somba bu dang tsosu jwen ba juralir ya donjum de gdan shi dal dang lemsin gib joji inga na chegi norzang tang de dal dang oike dikir lang wa se guni numu ga lang jiz kodik shi yul shune nga si shkilim gila konde ba zi yil
7: wei
8: wei
7: o ganla demu
8: demu donzum ba
7: Yaya ganlak terang nga chanda tangli yun thiji chi shina yin?
8: Oh, yaya, dunzu ba kwa tanchi.
7: Tigana terang nigab joji yin gana ta kooni shiapa chibzin ta ta chigin norzang tang dini uka dikir gukur langwa zindagi namo ga langzizag tankili yon ramo?
8: Rizi.
7: Tigana thomir ta ganlak uka dikir gab zhunga choni ta chigin norzang gandhi kooni chamuzg zong yoni na di kakurni kabda zigina.
8: ओ या या यान दोज बा या या अ त थम ग चेंस तर रंगरी उक देकरन द ता योंग चक खिलांग गुनु ताना शोंगई ता तारती वात पाचिर लोंग चिगजिर नेवी लोरजि योनु तुम जर लोंग चिगजिर नेवी पेजि ग कोरम छोंदनी ता देकर ग लिगदे यो मा शोंग ग दखन जुना वी संग ग आति हामु ता खि शो बा अ देवजन त खाम ग नाम थर छम आमदो ग नाम थर लास खवा तान द मुग लिगदे चटख लग शोंग नु तुम जर तेना तन दस्तावे लोरजि रंगशंग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ᱛᱟ ᱛᱚᱢᱩᱡᱠ ᱞᱚᱜᱭᱚ ᱱᱩᱛᱮ ᱭᱟᱝ ᱡᱚᱥᱤᱞ ᱪᱷᱩᱜᱚ ᱠᱤᱱᱟ ᱪᱤ ᱛᱟ ᱛᱟᱨᱱᱟ ᱚᱪᱩᱜ ᱞᱚᱨᱡᱤ ᱤᱪᱷᱟ ᱜᱮ ᱞᱟᱠᱟᱱ ᱛᱤᱱᱤ ᱚᱱᱟ ᱤᱛᱷᱚᱞᱟ ᱠᱚᱞᱮᱡ ᱨᱚᱱᱚᱜ ᱛᱟ ᱛᱟᱯᱥᱟᱜ ᱛᱟᱯᱥᱤ ᱡᱚᱝ 디크르그 잡고노 때다 바실 시기 노르장 가서 단데 건강나 오크즈나 레스선 양축은 잔노 그세 동자만 연치가 가르치 아 디노나다 쇼다 오크스 다 뒤에 한 치크 갑투다 양나 딜리 한노 그 익차다 그토나 다 오크 디크르그 종 너무너무 잡다가 가지고 노 그 그 디 메크스 메뉴 좀 생겼다 시기 노르장도 이토니 되는 소나요 그게 다 로지가 익창다 그토니 칭아키 로다 오크스 다 세 동자만 연치가 가르치 그토나 Дилижин дагчг тумба жоо нордчин чиси нордын гэрч явлан ба олон би тугжул аман намжи ажил хамун бо баян тавзни та тхи жаукму дан динонэ тенада чэ хит гэдэна та дисанг жам цуг катути ачи хаму сэргунун дэгэн ботэн дэ шоуни мэсэк нэмуг тавтун гэн амбан дэ нян чэ ё патан дэ тави тавтун гэн амбан дэ гэ та чижи нордын тавкуну дэ зау ит гэ Дэйн үйін сангэда, үйтсангэл аганэг дэйнэй сонна, чижин урзонды, үүг да дэйкэг чавтуын үйгэнүүг жүн, чит хумаа үйлүүг да үйгэзэ. Да дэйн хуэн чиг чавши жүн, да хуэн жүгэ тангтон жау үйгэвэ нан, жа дэй мэн чиг дэрв дэйтэг чулдэ да гэнгэг чавши жүн гэнгэг чулдэ, да гэв үйтсангэг чулдэ да гэмэдэг. Да нэг жэнда дэна, янцгэг чиг икцэнгэ чуны чин хасиг лог гэс. Та ди хэнчэ гэнэ да чишаг гэну ди кэгэ чавжа чэ гэс. Чавжа чэ гэдэ гэну чэгэрэ зэн та ог чавши жунг дэгэ чулны да до гэй кэм ла суха цэма на да чигэн урзон дэ чавгу гэс. Та хуэн жу жэна ачил хаму гэра чигэн урзон дэ чавгу гэ. Ди хэнчэ гэ чаги шоба гэра чавгу гэ. Дэв зэн дэ да намтар чам амду гэ намтар ла суха маа зэ гэ чавгу гэс. Та ди нэ мэ цэ гэ чэгэ ог гэ Чижил норзон сэргуну чавши жонды дугунда та дэйкэрг лэгдэй маңаз тухтунгу шунгу тикава та чавгуну гэн жондыг лгу гэс. Та хуэзин жугжина, та чахи шупа тауз гэм сонжина лоржиг тухны пачир та чижи норзон да чонг чавгуну дымыз гэрин. Та таку кэчи чиг чавшиаг жонг ямба ра чавгу ёгкара та лоржиг тухы шалиуна чижи норзон куна чавгуну дымыз гэрин. Ди хэнчик камшук намтар чамдэй сонын жугжина Tukutungu kiki shiongguti tatsuyang chafshi zhongta chiji nordung kuna ini tumusri. Da di manchila yungungu chiki chafshi zhong zhiyamba shiongra yokkara da tukutungu tumusri. Devzinta amduga namtar dekirga zhongkong nyite da ribkunga rungu gwenchenda amduga lavrong chakhi chwa namu nyokkara. Dinanga rungu gwenchenga dekirnda tukutungu shiongguti tatsuyang kichi chiji nordungta chapkunu tumusri. Da chiji nordungta gumbudurjiniga chapkukara da зуу да чиги нурзон чиний чавгүн дүм үзгэд. Дэйн үйжим сангэда дэг чиги нурзон дүдүгүн да чиг да ексан дэг гэчуны өжи дэгэрг чавши жүн тумаар эс. Нюаму чавжа чигэс. Да дэй ханчиг гэда чазарэдан да өжи дэгэр пэджиг гурм гэчун дэнэ да чиги нурзон гэ дэгэрг лэгдэг гурдг тухтунг шунгүр тазу нюан нэчин тойн нэмэсэг да хуэн жүгжин ачи ламу гэ дэй нгонбин дүн гэ шунган дэдүгүн дэйон шиг нюан гачин тойн нэ дүм үзгэд. Да дахгүг гэ ᱡᱮ ᱫᱮᱠᱨᱟ ᱥᱤᱢᱡᱤᱜ ᱠᱚᱱᱚ ᱥᱤᱢᱡᱤᱜ ᱯᱟ ᱢᱟᱜᱟᱡ ᱠᱟ ᱛᱟᱛᱥᱟᱯ ᱛᱟᱨᱱᱟ ᱛᱟᱝ ᱚᱱᱵᱤᱱ ᱫᱚᱝᱜᱟᱱᱟᱝ ᱜᱚᱱᱵᱟ ᱡᱟᱞᱟ ᱥᱟᱢᱩ ᱥᱮᱨᱜᱩᱱᱚᱜ ᱱᱟᱢᱩᱜ ᱛᱟᱱᱪᱤᱠ ᱢᱟᱱᱟ ᱥᱟᱢᱩᱱᱩ ᱛᱟᱱᱪᱤᱠ ᱢᱟᱱᱟ ᱥᱟᱢᱩᱱᱩ ᱛᱟᱱᱪᱤᱠ ᱢᱟᱱᱟ ᱥᱟᱢᱩᱱᱩ ᱛᱟᱱᱪᱤᱠ ᱢᱟᱱᱟ ᱥᱟᱢᱩᱱᱩ ᱛᱟᱱᱪᱤᱠ ᱢᱟᱱᱟ ᱥᱟᱢᱩᱱᱩ ᱛᱟᱱᱪᱤᱠ ᱢᱟᱱᱟ ᱥᱟᱢᱩᱱᱩ ᱛᱟᱱᱪᱤᱠ ᱢᱟᱱᱟ ᱥᱟᱢᱩᱱᱩ ᱛᱟᱱᱪᱤᱠ ᱢᱟᱱᱟ ᱥᱟᱢᱩᱱᱩ ᱛᱟᱱᱪᱤᱠ ᱢᱟᱱᱟ ᱥᱟᱢᱩᱱᱩ ᱛᱟᱱᱪᱤᱠ ᱢᱟᱱᱟ ᱥᱟᱢᱩᱱᱩ ᱛ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그치 답특이 난다다 아종샤꾸노 대유진트 그쪽 니얼 특이 난다 너무 마징 다치진으로서 안 좋아하니 너무 그렇다 호인족진아 대령같이 다시 중 요즘에 근데 이니한테 당진하라다 그 원박은 돈치래 원박은 돈 찍인 땅나 원빈 동근나나다 양치진으로서 안 좋아하니 너무 마하게 쇼기다운 너무 그렇지 대인도 좀 생각했다 지진 노르성 셀고노가 디 담질도 도군다 땅 어찌 데클 그 이성도 그 돈이 칭아 히임바 땅 차브제 치치 히임바 대유진도 어찌 데클 그 초그 르디 마즈데 회지그나 아찌 사무 따와 양나 디 캄바가 남터 참따와 양나 립군 그 롱군 친이 쇼노가 남터 따와 너무 마즈가다 그 토마 접군이 내정때다 폐지 그런 거 돈이다 니와 니진 토요니
9: ともずりやにてなともずりじじじだしきのるずんがたみじんでたみじんのらんとんにてるようなたんでんじょんさがこんだもそうくんるさんががんだじじじんどんどんばたしきのるずんがたみじんでたしきこんにんしゃのおちょらんりおくたさちそそらたるのたんにちょまがしがなふしんがそんのがたみじずりやんばがまっすぐたでやんちゅうたんすんがたしんじゅくばまがずきしんじゅくしび シムジクンリブタンナタンダウォルコナナタルグノクタムジズマラジココモ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ジ 다시 지금 냠스 파크 샤파타나 이 요르나란 뒤에 담진 데르긴 다 욕까지 대진트 헤르나라양 데탕 찬다위 담직 다 사원즈난 다모 욕까지 데노 좀 생겼다 더 담진 더다 잠보는 그 사체 소소라 다운이 또 무지 데인도나도 처음하게 단 대심지 있고 그 고름 그 톤이다 데는 더 따위 잠은 게 이트 소소라 따라오는 건 너무 담지지 도물 끊니 쇼니 나즈니다 디 공자 못자 자금 공자 못자 자리 손지 까왔다 심지 바꿔도 그딴 데 그 콘다 원이 숑즈 그네 다 뜻던 동국이야 아 다콘주지나 리자준즈 그노 도모 그 리탐지라 심지게 그 끝이 없고 산다 담진도 다 토동어 숑사우 강리다 오중가 마리 사잔드니 숑즈 마리 사잔드니 숑노가 접실라 크게 치도 고고 그잔다 마리가 버성 그 사잔드나다 도모 그 응진이 없고 있다 시지 노르종 설고노 담진도 다 마리니 숑어 마슬 다국 그건도 떠나요 사자 탐지 봉인진 조국이 다 회진 조직이나 다 지진 노동 총사우자 큰데 옌스 아다 인 통화무 총사우 좀비 일서군은 데 옌스 아다 그니가 년터 대수고 법정 그 후간데 옌스 인 통화무 공라 퍼센트 데 옌스 다지 적금 원수나 공풀 건바즈니 다 그 건바즈라고 다들 라스과 대진다 정한 유이 정은 데 옌스 다 또무고 그 사자망 인진 조국스 아 팀을 체크다 그 샷건다 치는 다 가톡데이터 Kangarambuchitang Tani Nog Sajan Dani Tamjita Shongzi. Tenta Jakarni Kangarambuchilan Jakurta Yongun Tomu Chitilpa Manga Nari Sajan Deyong. Deyongi Tetakata Waka Oni Shongnog Tamjinda Jakara Chirsongzi. Jakara Chirisongta Jakarga Tamsig Tamji Mangaral. Horta Nawa Sanjiwa Chijong Tamji Mangazgan Rigzigi. Tatumi Tansi. Tijinita Jakarnita yang chim dalang ge tso sula tar song de gu nu ta ta mu ndong gu mu ta du ta o jung ari ni shong a de gu nu tar ta ti han chi ku yang kur ku ja ni shong a jin ja ru kharma ga ka tu de ta ta tam jin de shong a de ta ta tam jin de shong nu te khu du shi ma ga bu ku ta tam jin de shong a de gu ta khai ge yang ta ma re ten de wa ke ja kur ge rik shi ke tam ji ke tu ni shong nu ge tam ji de re ja kur ge rik shi ke tam ji ke no ni shong ta ji ni ta song ji chi le ke tam ji ke tu lan di Tanita Ramchi Ramchi Tan Zalang Yitu Sosola Tar Song Sik. Yang Khachika Yang Tawa Jambar Ndung Gu. Tuk Kang Riz Na, Ojung Ga, Tan Hasa Tung Chir Ga, Chikhar Zong Sir Gu Nu, Takuk Kang Tata Chikhar Zong Sir Gu Nu, Tan Nada, Jumba Tung Tso Zini Tumu Dewa Zi Gu Mu. Dewa Tani Shong A Zi Gu Tam Chit Te, Ngara Ngi Si Chik Song A Yung Ngi. Chik Song Ni Rata, Jaga Dewa Te Taku, Taga Jaka Kin Jumba Yi Chun Zi Gu, Tan Jumba, nyamu ge dewa de gunara ta ju jomba tong su sir gu ge dewa te ta tu mu zire dewa ti nang na ta dewa ge ta ka ta na su ge chong chong zu ge su ge pai ma ge tong da wa sir gu ka ge tong ker ge tong da sir gu ge ta kang tar chang su ta ta ti chi ji nor dong ge tam ji ge chong na sha ku nu ge pai ma lam su sir gu nu su ten de yin si de na ta jomba tong su ge nang ge nyi ta ta tam chi pu gu nya sa zi gu ge ngon chil 아다 냐사고노 짐센체도 연다 콘초 냐와 방림 좀 바셀고노 지진 노르든 그 담지 그토 디지파인 디지파인 노다 코치 냐칸도 도고도 세스치니다 네케 냐카스 시나 조가진다 다쿠카간도 도나라 그치 냐카사고노 도무즈리야 데다다 그쪽 사자더니다 바말람 추등 인진지 오빠당더니 다 야라 지가 용나 추 사사기쇼부터 사용나 더나 차원 디비전 인프라무라스 과 하이니 마라와 용노 차원 디비전 오즈고노 대형 인진지 오고 디비전다 그쪽 좀바 종속 그 카트더나 다근디 포튼 국가가 강영수 그 당가 생활 강영수 시글라 송도는 또 무슨 자 어떻게 어떻게 지시하죠다 지지 노르성 그 포튼 국가 인스 국 다티 한치 그 티야라 르그 능제나 송나다 약글 함무즈 그 지지 노르성 그 마임 그 지지 노르성 또 그것도 스마이 그 타조다 가츠무즈 아주 지지 노르성 그 남터 그 나오는 거 가츠무트 란사운데 이제 예니무 체크와가 도그 토트라 단지 제대로 군으로 아양스 때 말아 아랑슈나 어와비 옷을 군으로 그 너무 이 응징진 난다 너무 많아 요기야 아 대노 따양 좀 봐 좀 손들이 쇼아 지금 너무 샷트 쪽 아초 그 담진도 것도 다 아 다지 사무 샤주진 그 담지 거 데이터 거 사무 샤주진 거 데이터 떠나다 너도 그 내용 와 그 도통 다진이 군이 샷군으로 야 쇼즈 될 군으로 너무 같은 돈 간다 너무 많아 요 그 강터 너무 그 예지 그 콘도 돈데 너무 다스 망한 돈 군이 너무 저무 어초 오크 리존 심직 바 망아즈 그 옛난자 데크레 심직 군 망아즈 그 안다 돈도 쇼사우 칸이 쇼즈 간다 니 흐슴 특한 거 토크 쇼즈 그 특고 요 게는 그 잠도 흐슴 특한 거는 그 쇼즈 너무 샷군으로 오크 대한다 나는 그 다스 단나 치더다 너도 군도 다 파치다 아주 가게는 그 간질 그 돈이 쇼다 다 간질도 다치 과드 그 따라 용나라 간질 그 놈이 커나오 그 전에 단다 너와게는 난 너와 지게는 나오고 뭐 너와 지게는 나오다 다 과드는 봤음 그 놈이라 단다 지게 하키 기자로 단 너한테 하키 기자로 된 돈다 단다 그 아직식 그 담지 그 놈아 요노라 다 간질 그 너한테 니 강아지 그다 뭐마 그때 딱 주지 차가 간다 돈아 심지 그 까무스 그 놈다고 되는데 딱 이 돈아 오는 그 이 토크 지차 친 하키 그 간질 좀
7: 네.
9: 아, 대인도다 간질 그때 너와지기는 하나다. 너와지기는 너와 맨치즈지구노 디노나다 담진다 쇼다 오케스. 대는 더 따위 담진다 두고 더 원래 남다르즈나다 다치코니 샤코노탄 디가 응이 따따따 샤코노타 그 간질 그 톤드니다 쇼모타 간진도 원래 저와당 냠트 다파치로 원래 따르송지. 도모즈리 디 한치 그때 디가 공가 간다 따나라다 단질 그 톤나란도 뭐 이니 오고 뭐다. 혼조제 참마기 신노 그 흐슴 측흥 흐슴 측흥근능나 요노 더치지 이 한치 끝으로 송아와 저 성기장 정화설 군 어떻게 된다는 거 지금 송아는 담진도 요니 너무 그래 되나다 말은 그 따뜻한나 단데 그 쿵 다칭아 군인도 군 도움을 좀 사기 쿵 강대 지나다 바칠 관질 그는 그 너와지 그는 너와 만치지 단데 인구 단데 그 담진도 돈바 그거니스 요새 지라 송노 너무 그렇다 단데 시트가위잖아 지금 망조 가던 돈도 봤다 되나
7: 지지
9: 그 쿵 강대 군다 말은 그 따뜻한나 다 쿵티 다친도 뭐 망하는 돈 큰 욕그라라 다 간질 끊는 거 너와 맨치진 너니 쇼는 거 봤을 거노 더 내는 거 다친이야
7: 제제 야근에 쇼는 거 담기는 더 티 남즈가 다른 리 올라 다르즈 티 가코니 쵸 지 심지 그 가이오너
9: 쿵 다 쪼가 니 간질 그 토큰 너와 맨치지 너르즈니 당하는 거 인자 똑터무 대인 당던 더 남즈가 다르즈나 더 다 쪼가 간질 끊는 거 너와 맨치진 두고도 다 올라 남즈가 지르노 티 디츠트타 쪼고무 테스타쇼 고토나탄 가르츠 탕탕 마그 나티나다 가르츠 탕탕 마그 나는데 욕기야 단데 담부 까와지르탕즈무
7: 아지
9: 탄 도와지 왕부 제사르그즈 니까 왕부 제사르근다다 왕부 제사르그게 드그니 쳔근 도와진도 군데 가르츠 탕탕 마그 나나 까토테 담부 까테 올라 지르탕노 사우 댕가 욕무
7: 아지
9: 담진데 이투니 올라 다르주다 담부 까테 스타 담부 까고 다 조트송데 쳔게 ngabji ti shetr kti tsunam zgnu ta ngarang ge ta so ka mai ta da kang tr zambu ka to te ta da wala jer ta no ta tmu zi rin do ke ta ta mar to yo no zo ri jong sim ji pa ge no na tmu ge ta wan dong khen ra ko ta khon jo ji na o tang ja kri ni ga sa chan dam dil da ko dam de bi sa chan de in da na khen ni ga yik tok ka ri ni je ri ge lor ji da ma shong kong ayang a mang chun na pan chun na rong yo ke pan chun na rong yo tang yo tang na ja kan ni shong wi ndatawi tamjindu ndukundu ngonchil ngagtukni yigtukni matirkunga ngagtukni ola taro nara tangjirizigundu tumuk tawandung kanra yokumu tumuk tawandung kan yokkara ta tatukutik dengang kanra meke ta tumuk tawazik tontangno mahtuk yonchik jubshi chata meke tindanda jubshi yonu ta ngishakunu karchak tongtang magin nuna dawa zhe wambu jasargindu 오이가 지리 좋고서 어떻게 또 지르던 때나 단 디감더니 종태다 올라다 지진 노르든 그 담진도 근데 다 송즈지고노 또 도무들이야
7: 제제제 지진 노르든 그 남튼데 타우선이나 도물 다 유튜브니 올라다르노 그 지금이 더 망초나 치기 다르치 송스 Yana ta chi Montreal tarchu shonon de gorum de ta majni rigni ransa jen de girju gorum te yenge rgan la tung itin kavdaz gna
9: ri ri da chi sha kon tar mo ma ga rigni ransa jen ge tong sang chi rigni ransa jen de gunu ta do ta tang itina rin do ki ta chi ga zna ta ta chi kon ni swa nam jen ta ta tam jin de tam bu kam ni zong te yik tok ni wala tar song zi ta nu ge jigni tanda mangchula chiki tarchi shiong zina ta teta mo ge chabdil shiong su ge lamdo mo chazi gokundo kumu chiki chidri zina ta ngay tachi koni shen samba nangzhin ta tandi cho ge chiji norzang ke tamjil da dugun da ta ganjil ge ta chi ngakhi ri ganjil ge ta chi ngakhi no ge zhigni ta chidri gokuzi zina tandi tachi ngay shan no ge tanjil ge nang nangdo mo tamji nyi okuzi gono tanjil ge cho na nyi okuzi gono tani gari tanda tanjil ge cho ke Tani ka kanga rizana ta kirdu ngay tachi shano jiru songa wari. Jiru songa ta taku kagantata na azi tani jirga choka jiru atamba ga nangna yoko mo. Ta namzga ola njirzga zina ta jilo chikitong chikijara gubchi thamba ga ngana jirtang zi. Ta ta ngana jirtang no matuk ta shichik titsu namzga jirnu ngay sarcho matik ta ta ta jichara ta ga denga ngay matik. Ta jirju jirken sazirna ta kagam njirshanga chona chizga yoko zina ta yakirchim kwanbo bandita alankan dewaan dewi shabtang. Wukki lozawa khikji gaysong tsitum zhongni baiwi huajji huajji jiri za qingkul guanbi zilak kantab jirzi yuk. Denada nginda zarjali songdi tatsu ku shimjig namungi song tatsu ta gilong tsitum zhongni baiwa sirgunu da zarjali songdi tan dera jiga htangpa lozawa ra gilong tsitum zhongni baiwa niga nyes jiga yinma. Di choga htangpa tsitum zhongni sirgunu da mudu yinma tigla kana sopa maaz yuk kara ta nga rangi ta tsita na ta tsitum zhongni baiwa dadugun da ta Tiptangwa mbuk nang nara yoke, tati kaabka tangpa loo zawa zi gu nung tala niga nyes chigin gu guzi. Nyes chigin yin tang na, ta chilo chik tong chik jara gupchit hanba gang na kisang, diya warte kisang kishak song zi. Tana ta ti nga na jirno kotak rati. Na ta samukhi shali song na chizir zi na ta jiru songa wanda dung da diru chigini wa kaabdi ta wala njir dung na tuma zi. Ti chok ta khusang chikang yung chik hinu khusang chikang dali. Ta khusang chikang ta tangma gi chansi tara zawa chenbu khung tun doji yam tsing gi jizig bai. Ta khusang gi njirshan gi chona yundin putu shiongwa khita mei pihtri wiyaw. Lama tamba chi chi jepo tang mi gungo gunchin khikcha zangwi gwalongi jakirchim kwanbu nyengi khan chenbu lichim gara tang ulchi lozawa gilong khung tun ji mangyil pukpi chungwa gendin zhiddi tigla khung tu jirchang shi te tanla pa pao zhigo. Tena pachir khung tun lozawa sangi chunglo ta chilo chiktong nijara zhibchita muzga tangin zhengu nu tada sawo yitikme gata muzir. Tiyanji ka kisang chilo chiktong nijara tukchir yenga galo te waila lozawa huku song zhigo. Tena ta tiru jiksim baag tishchil ki chongsil zhigtsam ta tamuzga ta pachir wala jirtang zhigpando ka khusang chikangda. Tengdang na ta tamang chansi ta ta dh tawi kanjir ka chona yo pi tamjil dh chikji. Ti chok ta jirub ka namu jirub ni wala jirtang. Jirub ni ka chona tanda tamang norzang tamjil dh otang. Denu samku ka nang na jirub donbi ta ngabjara ngabjara ngabjara ni tamuzan. Di chona ta norzang tamjil ni otang. Tengdang ta dh tawi jirub ka wala jirtang na ta jigini sanji ki chi chanyan ka kaptuk te ta huichita tikawa ta zi Sanjiga jirub tukyoga tamugu gomsu tukoka. Tamugu gomsu tukyoga yodang na ta sanjiga jirub ta mara huichil nang yungu nuk kato te ta ta norzang tamjin ta mara chali. Ta lama gyuishin ya na tamugu huichil nang yungu. Tamugu yizgisi. Ta khe mangchu la chaptang lamchigri. Di hanchi kichizu kaga ta ngonchil rangri uwanda na ta jiga ta chide gu nuk jima tamzi gu nuk chide gu nuk ta jiga mangchu la song tamji shakku nuk tamugu nyingna ta maa yungu nuk tamu ziriya ta ngonchil sanjiga jirub ra Tān tā mūga māṅchū ka tāmjīn tā mū māṅā tā māṅchū lā sōng tā tāmjīt tā shāli. Tā tī rāṅga kāsūr tēnda tā tāni. Tēlā tēnda tsua rōku nū tā mūga līkā līkhaṅga mātnā tā māṅs rōku nū tā tā kūs yōnchak rā mū tā lhāsā na tāo inji nā rā lāma māna sīr gu nū tā tāṅkā gu chērī sōng tāṅkā tēlā tāni tāmjīl shāli. Tāmjīl shāli nī tā tā kāna nī shāli ngā gā āyāns kū tamu ini ni ta tamji shakunu tamu zirmo ta yin dana tan datukun diga ta songa ta khasam chikang tanga yana jiru songa awa lang na shiong nu ga tamji tra chiji norzang tamji nita mara manga kage tamu ga shiang nu tatukuta hitik ta ya lorji ki rengang ga ji chara tsaga tsaga yoke tamu zir ta yin dana ta ti hanchi ki ta tata tangi shakunu ngagni shakunu ga tawi tamji nita ramji ta mangchala ta chiga 잡들라 당당도 너무 들이야. 나때는 다 지금 다 이토니 말아 잡들라 당도 다 가자고노 단지 간접당 단지라 속하는 나 담진데 욕되니 다지 회측가와 말한데 특권노 선바무 망축 단디 지스바즈난다 지마탐기 지스바즈고노 단 더전분 더송 망초니다 회측자 아마 니 담진데 샬리 다들게 잡들라 당도

0: 도무고 고름스고 카드랜도도 봐.
1: 제제제 다 담긴데 몬트라 차위달리 몬트니 버스케 흔데 쳔부지가달리 도무이노 고름고 촌이세게르 다 지마이긴데 디크르그나바게 키로 그다나 디크르그나반 데치게 키로 삼간다
0: 아리리 엔도도 봐. 다 도무들 뭐래 땅이 공이샤코노 특히 름치 몬트라 잡들라 소몬트라 잡들라 소나타 송그송그다 름치 름지다 저 디크르데 쇼즈 뭐 다 데컨더 어 토마니 종티 딱급근 안 받는 모습다 예스지 말자다 토동 크게 쇼나 다 딱고 어 데컨 그 촌에서 허다 아지 함부터 감 손지는 그거 딱급 그 차던 그 촌나라 되게 지 담진도 샤꾼 오고 히트 되게 지니 또 모두 다 토마기 신오고 원비 종 샤파 들고노다 된나 원바게 종 따다 원바 담지 때 샤꾼 다 종 된다 종 샤꾼 오더라 종 상와지고 종 상와도 다 원바게 샤난 그 다 딱고 야르게 샤난다 강터 담지다 담지 샤큰티다 마라 샬린조가 그치 담지다 샬리 송다 건조지나 다 겨우 보통나 했던 다 지나다 안할 부동다 남지 겨우다 가서 도와용 가서 도와용 그거 잡샤 잡주다 잡 란주랑 대동나 더 잘송나 영 원박의 종 샤큰티 영 대그 와르 담지다 마라 샬린조가 너무 고르고 대동다 망아 샤꾸노 오지 아지 사무그 데크른다다 토통어 숑구르타즈다 다쿠크간다다나 라마 마니타빔 좀비 아망추크 담질 세컨반드 추그 담지 세꾸누그 고름 드니다 름치 판지 숑구 숑너드 에나 세르구누 테앙타 따츠튼동 카요 마조쿠무 데다다 따타위다 긴타 세꾸누 지마탐 그 담지 세꾸누그 그가 남바다 름치 페지 숑구다 더 차우탕즈다 다 잡든 잡든 이등나다 이노르동 따위 담진다 람바진다다 탑동노 이 나지고노 도무고 다친 지고기야
1: 제제제
0: 아 대인도다 가는 게 되나 했다 도동고 데크르셀 군은 도무고 잡수 지금 메크 지금은 다위 잡수 지금 쇼동 쇼동나 그게요 담지 잡샤게 담지 지고 담지 또 고동나다 지주 노르동 전 보고 담지 다 좀 근데 장군 도무고 그 제로 잔디 토크 담지 마 체리온다 름지름 기타 그게 잡도 있는 손으로 그 남바 도무고 디 한지기다 다운티 대행군으로 처리한다 하사가 혼조지나 그다 네 성거 아름풍아 천지는 아름풍거 젠크르와즈 그누고 그저 아무 속아도 그 아무 속아도 시기 로지라는 거라 그것들 아름풍 젠크르와그 원치샤꾸누 쳐들잖아 그치샤쭈 아 원칠 그쭈 타마다 아직 세촘데 그누 들어 뭐다 아무도 사기다 대 한국 과물론 가지다 하사나 세촘 바즈네다 칠릭 그 셰고라다 송 자와름 트루 득쭈라 젠나 담지샤쭈 그 리카트 코날라타니 카소그누 또무 그 쳐들고는 머디즈고 그모 대어치 세침즈네 산정 세라즈 세르 카이도 착기치만 좀 세침즈네 아 다도무즈 요크 도무그 머디즈 요크 대한테 럼푼 젠크로던 원치 세침즈레 세침 그 동초 총총즈레 다다 초기다 담지 탑주라 단디 그거 나무 차위 다 가서고는 도무즈리야
1: 아지
0: 다 그초그 원치 그 나무 그 탑종 그 지지 노르던 그 탑종자 단디 마라 라마 마니 그 탑종이가 찍인지 고기야다 그 당선 그 간다더라 탑종 찍인지 고는 따라모 타우중 찍인 땅나다 드나 돈덕 존다 드리다 지진 노동세 다위 담진도 장군다다 능니 담지케 남바타라 타블린 이니 소나는 축거 다디 니게 찾긴 됐던 존나 댓글 그 함목 남바타라 잡다나는 존노 그 너무 그 이름도 욕하더리야
1: 제제제
0: 다나다 뜻히다 름지 다 그게 다 함목 다숑 함목 다숑이 고름 거 존이 땅다 다위 담지라서 거 잡 도무기 카드리아 돈도 봤다 토 동목이 남바 도무도 다 대비진 또 우초근이 다지 공리샤 선바 나오진 또 감수나 남터 참되지도 그 남터 참도도 또 토 동목이 감수 그러니 사토 남모이노 도무기 리디들 리디트가 토 동목 잡고도 다도 노르동 잡스 노르동이 심지신이 다나 그쪽은 노르동 또 네 흐슴 특강당 지루 송알라스 거라 마티지 태크르 그 간질 그 토근 도와 한 지지근은 그 담지 때라더니 지디 남모이노 잡종들 뭐 대전 뜻다리 공고로 공천 통근능이 토동 남탄도 쇼고도 다조라 지지 노동 잡기 다또 무지기다 름지다 노동도 그런데 데크르가 잡주고 고스도 특히 쇼노 또 무지 카드랜 돈도 봐
1: 제제제 다 들은 거 렘세나야 다탄 지기죠 다 가르마 링가 마르토메고 뜨거나 간락다 대런 공이 인기나 최근 노동당 델리달리 다 우급 디크르그 코랄릉 디크르그 코르테 인기나요 수르는 그 심직 드브라 인데 존릭인데 인기나 저동티기 달림 샤너 뜨거나 단 지그트르 간락거는 그 마운 바그 사스미나 초다 잡종 사슴 그 코르더니 차지 쳐거나 디카크니 카브다즈기나
0: 다 올레 공이 잡아나지다 다 지게 노동도 도고테 토무스키 토동우 디크르그 남바 쟁글로코노 토무즈레디고 다 티지그니타 아 근데 나 가수 이치다 통통조노 다 어쨌든 말아 그게

0: 패지숑 누구 고름 구촌이 다치다지샤 누가 랑 사진 그때다 아 디르 조지바 갑대다 아치 용적 노르든 거 남터 노르든 거 남터든이 닦고 고자 잠구 누구 남터다 당친 현바 테랑 강지 쓸 거는 디다 디르 조지바 갑토티 다 사츠 미노트 모저랬다 니 이런 게 심지 근데 다나 그거 원치숑 누가 라마 만는 거 용자 간지 땅 땅질 그 토노 누구 차주 안디 노르든 거 담질 너무 멍하지가 다 서타인이 다 땅다 딱 호랑이기다 다인디 사무와 탐집부 그 탑데노 그 도무 그 남타르다 노르든 남타르다 어죽과 죽당니 도무 그 뜨죽할라텐다 때 바르지라 망하숑다 바르지 망하숑다 이토니다 노르든 남타르다 치칠 페지부소노 도무 그 뜨치지 띠 한체크다 디루사라 너숑나 어조 디크르 그 추하사라숑도 당르 클릭 그 디크르 그 카트 다 바둠 남바진 그 카트 도숑 디나아요 다 당도 그 카트 땅 탐비 노르든 도도 근데 지디기니 다 다쿠 정우성 치오지 디크르 추방을 출리 콘데이난달 하사고 좀 하무 추한난데 다와 그 노르든 그 바르지만 나오는데 양나 그게 좀 사람 망아 잡고니 도무지르다 뜻이지 뜨다다다 돈좀 버셔고 담마와 지 차지도 나라 집부가 그렇다 지금 응하는 그 당럽 그 데크 지티난도 그 당럽 그 데크들라 랑리 총문이 총노 그 그십 돈 좀 야 그 뭐지 쇼마 데조 지조샤진이다 땅 차종든다 터가진이다 다크 지 차종든다 통통 지오니 도무지인다 도좀 망와나 자신 좀나 갖다 터가지 차트나 도무 상고요 대한 지그다 오클로지기 초크 폴하소노 또 지클로진데 다디크 쳔무즈 그 도무즈는 저 타진이 다 좀지트 그 지 드로니 도무즈기 연돈도 바다 다마 토제 바짱 메카
1: 제제 다간나 그테랑 가차라 유카프샤 타다 마온 바그스 아츠음 그 샤르지기 라카닌 기나라 하친 그 유카레 디그나 마온 바나용 마타토 추 잡종 사르츠음 그 람카 칼리 양니 트라키 몬딘시
0: 오 야 양돈도 바 과튼시 과튼시
1: 야 데모
0: 야 데모
1: 야도바나바 데스적응거 데릉거 강정 샬릉레츠나 톤슴네닌조 레츠디어 솜딩간 커발하르갸라 히등 다르클바르담든 소시킵 다르클바가르드 세란던 소노마른 신이긴 갑자남지근 돈든당 솜딩신이다데무
2: 아르니한 토인키흐담갸 강중스 장딩네키스올라 세르쌈니
3: 강중 세르쌈 제든지 년큰 족보 남바 체남바 데모이나 나 레츤딘 돈즘바 화칠 초이엔
4: 데모 족보 남바 나 렌츤딘 돈즘바 쳔군자인
3: 다르타 체남비 녀름든 조즘반데네 총군 앞정족 년층 큰 워클라 롱층지 강중 세스믈 레츠니엔 탕디 레츠능데 좀직비 체초라 흐담스라 랑가당 어찌가 셈르다마 도칠 돈임지 고릭시오비 하나바치 스습드 녀브르 아갑스시
5: 강아시르 종스 알로르 체체 흐세르슨드 파비 나스 워슈탐치 포냐 가예멘데르 게치그랑 세비용 다르타 체체 이그냠시 나무신 반드는 강종 흐세르슨드 예선연
6: 시진핑기 르제스르 종드그 코르글랑와
4: 냥크나바 토모르 아치 시진핑게 제슬라 종르 고르랑와이 볼당비 크니스바 첨중 야크브당 첨중스종 첨중 제츠부지 제직든 지게튼샤지 진충세기시바데지브셜 수고용님 조원정 제츠부 진타브르샤지디 첨터 야크브종으로 나린토비 랑샤토니오바리 나치 수고용니 등거 초첸 조업질비 공돈 락터 돈출 제바당 등쇼핑거 비종릭당 초현실슴제 공바가 친 차리 등템비 공플 다와지 로돈 더종니 차리 등템버 첨지당 자는 첸비 첨달 장흠제군이 첨전 among 용지 첨송화지라 고근니 근들 제바당 첨더 야급 경제당 첨더 서흥 경제 첨더 선진 샤지지 냠더 근들 당제 진충세바 첨중거 야급당 첨중거 세종 첨중거 저수지 예저지던 저진 샤지 진충지 시도 첨더 야급 중위 남바사르와 진 마칠버 도기 랑질라 자 첨지 전듬세비 중기 차지단비 전소랑리제 자첨 말거 체요바당 나치 야급당 전소소위 수고창물 송시 자첨요바 지찬이 원지르 송화되네 나치랑위 점지 첨부시인 러글린의 자첨제 망제인바 등 자첨니를 러글린제 공풀 등을 적으니 공덕배기 첨

0: 차샤디경 키셈컴 제부메바 초르트시샷 나반더는 키조비 오틀시바지 대용화 등 당토 만큼더 돈디 츠그네제 나스기 적베다지 딘딘근 소월의 흑진 첨부 대비칸 테르마스라 딘르오르 만통위 포브라노바 잡치는 진드 나비 대응은 만큼 멍불 땡용물 이영 만지니 있을 예급부 멘비다지 리비 메스터 총총 대응설 다르자 탈크제지르 만름 제 만지 시통리리빌 나비 나라름진 상적도 소화등 샘업디위 능철영 제뉴더신니 동란 즘지 캉캉 조르가 찬식더제 다르급 고름담비 만지 시버던 나비 나라름진 저기켈 소화등 너블릭 마영 통먹이 만바식인 비차니 나비 나라전이 상적의 용니 동란 즘지 캉진 만캉리의 반통치 我마 센서가 이바식레스 만름 지 저터 나바 저기르 용위 이치 체르 동탭지나 이치 데 르그르는 이가 만지리 쇼와인 만름라 데서 알름 세르와등 치 토므르 워므나 단지 제무 화드네 제지능 테콜요장 다티와르 롱우스퉁 워치그등 섬갸르크 로지요 만름리 마이스르케 차줄 제니등 만지제 데른 데문 치야 양흐당 체치제 너르상바빌 와룽근 구노바등 자크르케 니바소와 니흐슴케 더와 뇽바지케 판니 톤슬 고디그응 니샤나 말름너 차니 등 마닐라데니 리퐁거 정와 세월고 멩그르 말름케 알롱르나 랑징게 츠그날 등 가츠근날 저그날 단치그날 쇼와소 나르그 나츠고 제월 판
1: 광동 주헤예 나바시기 셈글 테빙앙 시제라 롱우 제착락가랑라 ni thang tang por li phong su chung si ba yan nga la long de na rang jin je chen le shong ni lun gan go ro bi lun de ta ka rang ka bi chen bu nyang wa dang po wa yang ma bi dar ka ba pan lam la da bi chi ba ma na wa dang kang wa yang je bi de song de se de yir chin de na ba chi la ji ta chi ge zi bi che shi jin je ji ta li shong a pan ji she jin bi han zhi ye na ba xi ki a rang ge chu ra xie ji de 你打索嘛啊多得个盘鸡西巴音啦咱们的盆日西七朱香江比和杰布西个等等啊你那么你刚才中没地位卡莫你切的那坑热些西的打个吧盘那么就看不信盘鸡些人有些的啊吉米宁给人啊苦命蒙特的盘坑里立刻嘛用这个下界音啦盘这的个你立刻嘛不得了盘里啊得腾个松鹤鸡特吧 사트랑오니만람람디비체다용와당아 캄시스텐지 캄시 냠린라 아므슬럽 게츠 몬데 지기 요라
0: 화드네 제지는 셈으로 고바니 니스톤 아브젤로라 야크브르 비즈긴디 케즈그르니 톨라 담튼 슝위 와르당 데니 니스톤 조브질로라 냠드 제츠게 로브수 찬지가 아르그니 찬지게 미르게 즈긴디 케즈그르니 게 참츠나 참치 멍투능 적베와르 만름나 만지 등 감수원이 된게 만지 말가 십척 자식인 버 마슬 토르긍디 슝위 감시 로티 희정인 원래 소르게 샤치 조브지게 야칠식인 비차니 만름지 리츠게 나지 터버 마슬 난구니 바 뇽직 등 리게 나트 세트 천이그는 루멍비 리츠게 나데 만름나다지 제르가인 바등 간일양 제디레스 대리 말름께 세능 냠지 등 리슴 묘음직께 차치 응원부른 소요라 다르자 탈크샤지르 나치 월릭스 월릭이 차시 젠지 만지 세트블라디니 만지 세등 시나바즈 마인버 조르 자니

야, 티나 다시 띵데 촌이 온지나 조보 총총 망아스게 아야는 그 초안던 고삼등즈가 야 다든담게 조보 총총치 아다 다튼게 아야는 아 차지 간다스게요 아야는 치르게요 린슨등고 마르산빙훈라 토머 아직 그 조보 총총 총마게 가야는 그 소화 조시 담비 자힘은 된시 야 조보 총총치 조시 담비 가야는 그 소화시 유럽이 쉬르드 쉬르드 영 남진드 어초 조보 총총 소가 소비중 그 소화라 영나 조보 총총처 코노가 희샤 조보 총총처 년조가느가 실러가거 때문 다른 조보 총총처가 경성가 소시거가 희샬라스과 남이나 아다 조보 총총처 카탈리다 땅이 너무가 희샤 망아스 건든시에 사가 나초 담은가 스테라 총총 되는 아용제인 브제민인 디나 조보 총총 성마가 기술 따라 나 총시비 가스는 장크르 레리그 부자 다와등 부자르바 부자바 성지그 세조그 쳐출라는 가등 간맙지니 쳐출트그 와라 다성세기요가 레 조보 총총치 린슨 더질리다등이 하른그 렁극은 쥔통은 밤 영나 린슨 다통그 시끌름질리 최롱니지 가야는그 Шкамде, тарынгар гамба намчи нгни гунага, рынлиуг нгржинга штамчи гэхгур, шэпа гэхгур, штамхуй гэхгур ласхуа. На чонгсибир гацэг штагу чонг-чонг дэгэртан ни, чугу чонг-чонг цотан нямчул шианду на харчинда линцэн татунг шгэлэмла пэпэр галсаси. Линцэн татунг кабр нгжан тэгэ дэнчиг джэгсэм нирга сэмдэн арнгаадан тэгэ дэнчиг джэгсэм нирга сэмдэн тэгэйн. Nga tsu tsurung oshkal ngchang na chungshibir gatsi lintsin je lizuwa yungji zhubo chungchung tsu ge kabrla rirgishi yil.

야 나청 주부서 디나 디른 그 나청 스피드 가슬 타성 린슨 데그나 아직 고득시오 노그 참바 청원인지나 조기 등질 그 참바 등 티바 가르치 그 참바 르비 가르쿵 그 참바지 참바 청목스미 디나 디른 그 조기 등질 그 참바 청원 데그나 저는 오스클 알롱청 그 볼런스 그 능니 주부 청청 용 그 년마 고득시오 노그 실어 동무인지나 도리지마 청청 단스 나강모 그 능노 그 메톡실란 담아슴스 그 노그 실어 헤모테인 야, 뜨거 토니 고득시오 노그 실레 그니와모 도적 총총어 체홀라 도르치가 블랑노그 스토르키 블스니 양드모그 실레냐모즈인 대간치네 데릉 조케 트긴저게 삼바 총문데그능아 랭글랭 근젠통옴 큰거 조보 총총 요나잉 린슨 타통게 스글마 핀나 축가 야 참바 니와인지나 티바 가르치크 참바인 티바 가르치크 참바 청문데그능아 나치 냠더릉류거 진축거 담고스마 톱중등 대간신이 아직은 덤이 가르츠마 랑서고능 호촌데그 터니 영 두보 청청서 제비 시무 쇼샤 바세니 담지즈그라트 임엔다룽 두보 청청 시담질 셴노그 촌니 토토 청청 스탄스나 도르지그 셴노그 거름름 치위 옹모세니 담지즈 거드시일

0: 아마리 나스클랑 쪼꾼데 그 인가즈는 마차고 당아 치르간고 샤와라이 더즈이자르 되기다 상게스코 옌타마가 카나 카지랑 미노타고 호르토이 카지다가 주즈 상게 긍지 불긍지 그 신라그나 토노 원발라 쪼코소 참마즈르게 세마 데랑타 같이 즈제는문나 차즈연 던도즈 디타 샤포고 가상 톰보이 작누 상게 때 찍드 상즈 온나가 상게 되누리 상게가 나 올라 찍드 비탄돌이 상게가 지텔리 디즈 상게가 쇼스타즈누 온나게 잡 뎅고누르기 야 데랑타 로 카드즈가 조건 남부즈그세고노 호이타라 카지즈그르스 르흐송돌이 문타타온데 쳇쿠인데 다르지즈 상게 도라즈그 카토니 갑시랑 고레 응을티노 응을급셰죠 하하하 땡타 쵸스체가 디노티라 야 다쵸 탄체당즈가 더즈 셰마트 상게가 뉴스트브 고올라타 존다 디시노 응을급 마그즈 상게랑이라 쳇급 디노 미노 예선즈 원르고 응음바 강망즈로라 사가라 카르게 마치우즈 디마 차가타 상게고 원르다 로메 호메즈 시당즈 쪽보 총총소 공가 나흐뜸 디노나 후추 쳔즈브제고 크 아레야 공가 나흐뜸 디노나 나제 자정룸 치 쳔므니노셰고 카 나제 자정룸 쳔나 라니크 키산 마츠크 탑지 원라니까 쇼라 코르송즈가 쪽보 총총소 나흐뜸셰 탐송 과정치
1: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코
2: 로리가 로그스글이 니리 가르코
1: 히르저 데모토비 가르코
2: 로세저 저충 저위 가르코
1: 나초 로르 간세아리 미 가르코
3: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코가 참브르식다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가 제츤잔

0: 야나총스티적초등 나총스티적치 샴든지 파마남바 데나 다타영초데릉게 나총스피르가츠 타통린츠는데게 친지티참바 르비 가르콩게나시게조일 데릉게 르비 가르콩게참바총데게능아 니 나총스티적초 아릉게 파마등 냠드요너게 아야능게 디츰데 베셀리다당이 쳇드르
1: 시바게 아릉툰 소기와
0: 영나 디고나 탑히 긍뜨여바 뜨거거게 히샤 통식 모트샤제인

마초 마세나라 어제 카르디 흐토는 그 츠라디 짠뇽셰브르 어그흐제 스근드즈가 참메바즈 토바리 다타나 어제 칸 어제 키 마마르타브디 임비 시바 세모세비쇼삼 르히 어조츠제쇼든 잉나 참리스호제쇼니 뽀바 체르칠지 Sotashepere, skachik tobgiwatang, nishtoyin zagi. Huena, shiba, tobdi lakhi zorsijem, jandar shagula shikba inna. Ntamji, shtakzo giwati, rogunga zhigndawa shikvzijin. Ngati chamultang, amambiv, shtani shamayiti. Shiba la, shtakdang, rogunga chepir, nisimbir, tafhiji, nishton zali datangi. 这个我妈是个做不着

밤새 기다리. 데터르 나치 피바데라 아제카그 조아디 냠스 뇽다지기다 땅이 다시바디 마웅이 초이천니 코릉니지 샤와 치시정 허르특기 점나 코릉니지 아제카 아르흐타비 아닐릭땅 양나 아제키천니 아제카그 조능대잉 뇽로 샤탑가 데는 시바가 아랑툰 소타바 시그리 아니 인지나 남진거 초이촌이 시바디라 초십세브르 시그마세고가 초십 통레리는 법중세비 고스크브레리인 온정 시바가 초십 인근지 멍분디 토적마종 나치 시바남라 회수잖아 그흐가 얼동어 마무즈 자이다 땅이 시바디 이혈렁와 잠지 그흐라 얼그니비 땅그그 포수가 세트 따브 고히샤기 바리 아리 후인더그 촌이잉 나치 히트바진 나초 남진더 뭐 다르마시감 영나 뭐 첸보시가 니타니 얄릉다등이 시바데라 소소똥마종 나초 시바에 감더 조브르다데 코에 문등 시자니 직단라다와등 영나 코 얼음니지 뭐그 통름더 하리용와 데라 뇽로샤기와리 시비 찬이 릉데 직튼 라타와당 직튼제 샹이 용라 뇽로샤비 지름그 촌니 다즐 콜라 찬비 포스 동조 영나 콜라 찬비 히샤당 람튼자죠 대다 하진 그 갈치가 흐스민지나 조하드 송춥세국 소수 기진식이 롭트세급 도마츠를 가차세 주비 어강워시 자득시니 조하식 디지 어강워디 도미철 기바등 디칠럭더그나 디랜데비기 르스시브지바리 온정 멍멍부식이 릭술때는 어게임을 흠하시거든 도진유엠을 테레 소소 기진데이 그때 스카차샤 죽비 어경워디미나 시브르 질린데비 호조아된다 유엠스바리 지송아리 아리 나치 희샤경시 영나 시바데라 경시 틀린도나잉 디촌이 호조아디 송춥세주데다 하정그 갈치와리 진지나 팜칸용 초벌세파 시비 심큼 폐지가 첼 체키위 송와있나 시비디라 아릉라 샌주꾸니와 아릉 마르치가 찬미노그쟁가 아릉일 둔담드 지르타와식인비 찬제실 니그지는 진지 남지른 진땅대인 다세르쿠 제트르머젠지 아릉라 땅신제 다스트 간다식신바디 차시르송다등이 아릉닐 데트르임브르 시바이 다르카쇼바리 디 파미 시바가 파미라 게임세기디 시비 니와스홀라 일체바암 형지이 제스타땅즈메이라 잉 스카차즈모그 시시동제는 디위정 쉐머종 파미는 먹근라 찰스바시인바등 영수톱치와등 쉐히젠지물라 파미그 천이 랍샤톱슬바등 머니 바슨 쉐슬비 아닐그 흐르톡슨족기

0: zim tsukpa zilun. Rangrang tsonjina ra hama tang girgin giriwaan da tongzi la map tang. Namo izi dina terangga lintzin din tsonjina yang cheta. Churangga kandri zga yukwari lon sonon de cheta gamgi dali lintzin namo dili linar. Dinan di chun dani, terangga di chun da damzini dali, korkum da damzini dali rangga pama tang girgin zo yang. Chi guatin shi guwa sayang na rangga nyen kurni, rangga sobjong de di ginta. Chi rogram da tab sonno ga chokpo inan janjin tar, guatin shi guwa sa kandari yon nan da zungi tani, kabdari na.
1: 你挂真是给啥？你好穷啊！从这个人都手里得到，一件很简单，投诉里蹲了，还他那个好家当，好种过去怎么了？让他你挂真心的人。
0: 嗯嗯。今天我了，他说让你话，另外当男生能看个蛤蟆你了，没时间挂真心的人。哪里？哪里的？挂真心。你要去那个茶杯袋里的打个玩的，穿穿你那，没路忙啊这个。 다른 거 하마존 손진나라 카드강망증명이 조소자자 아 드닌지나 초랑 그 나승 그 고름 데리 그 촌이 아 다초랑 땅긍이 초랑긍이 탈라지게 지려와 나 모종 다 드망아 뜨요나 디겐거 아 다 파마니 라양 과진치더니 아랑 그 길긴 땅이나 랑 그 소쪽 창마기영 아 다 대카스턴테랑근 안다 인지나 셈니 마땅아 달리 다 소종즈가 요과리 존더가 레와시니 인더니 마웅아 다 소종가 남칸데 할리 양위 다 힘원 대신인고 야기
1: 연과 대신
0: 야니 그 데모 다 히델라
1: 야겐 데모
0: 야 데모

0: 대표님 초구 체사
1: 오로르 그 지아츠는 몸사
0: 단수자 잔품을 고사
1: 그먼든지 라지 토사
0: 오로르 담비에 담가

Yeah,

0: ཁེབས་ཤ་ དེ་ཅུག་དང་ མེས་ཅུན་ཤོང་ཁུབ་ཅ་རང་ཅུབ་ཤེ་དང་ མ་མང་གང་ཅུག་ཅི་ཐ་ལམ་བརྒྱན་ནི རགུ་ཤལ་ལ་དོ་པི་མེས་སུལ་མེང་གུ་ཐ་ཅ་ཁེབས་ཤ་ན་ཅུ་ཧོན་ཅུང་ཤེ་ནི ཁེ་ཤ་ན་ཅུ་ཧོན་ཅུང་ཤེ་ནི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3: ཁེ ཁེ ཁེ ཁེ ཁེ
4: ཡང ཟང སེ བེ རེ ཁ བ ཆེན གེ རེ ཐན པན ཏོ ནམ པ དང ལོང ཐན དང ཏ ཇིན དང གེ སང ཁུན ལན གེ ཆ ནམ པ རེ ཁམ ཟང ཨ ད ད ཁེ ཅག གེ ཉན ལམ དང ཇོ ཇིན པ ན་ ང ཚོ ཚོར ཁུན གེ ཏོ ཉན ཐན ཁུན ཨོར ཁ ལ ལོང ཐན གེ གང ཇོང ཤ ལང གེ ལེ ཚན ཡིན ད རང གེ ལེམ ཚན དེ ངེ ཁེ ཅག ལན དོ ཟན དང སོམ རེ ཤེ ལང ཨ ཁ ཟང ནམ གེ ལེ ཡིན ད རང གེ ལེམ ཚན ནང ང ཚི ཚོར ཁུན ཤང ཤན ཨོ གེ དེ ཁར ཚོ པ མ ཡང ན ར མ ལུ ཨོར རང ཁུན ཁ ལ མ རེ ལེ ཁར ཚོ པེ ཐ བ ཇོང སོམ པ པོ དང ཚོ སོ ཇོན པ ཇོ ར ལ ར ཡ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5: ཁེ
6: ཁེ
5: ཁེ ཁེ ཁེ ཁེ ཁེ
6: ཁེ
5: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ཏེ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6: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ད དེ ཁེ ཁེ ལེ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དེ་རབ དེ་ཏ་ཁ ཆོལ་ཏ་ དག་གང ཚ་བྱིཞོང གང ཚ་ཆོནོ དག་ཁ ཡིག་ཚང དག་ཁ ཆོནེ དག་གང་མ་ཏ དང་གི་རྒྱན་དན་ན ཡང་ཚི་གི ཅིག་ཤ་ཚན་ དམ་ན མ་ཡོ་ཁ་ར ཏ་མོ་ཟེ་དེ དེ་ནོ་ཅིམ ཚང་གི་ ཅིག་ཡན་ོར་དོང་དེ ད ཅིག་ ཡིག་ཚང་ཁ ཆོནེ ཅིག་ང་ཁི་གི་ ལོ་ཁ་ཁ་ ད་དེ་ཧན་ཅིག་གི་ དག་ཅིག་ཤ་ཁོ་ནོ དེ ཁ་གི་ ཆབ་ཇ་ཅིག་གི ཆབ་ཇ་ཅིག་གི གུ་ནོ་ཅིག་རེ་དན་ད ཨོ་ཁ་ ཚ་བྱིཞོང དག་ཁ ཆོལ་ནི ད དོ་གི་ ཁམ ལ་སོ་ཁ་ ཚ་མ་ན་ད ཅིག་ཡན་ོར་དོང་དེ ཚ་བཀོ་ ཁ་གི་ ད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다티니 마체크 쳐도 오거든다 지질 노르정 세고노 다시 정도 돈다 데크르 리디 망아 투토 슝구 티카와다 잡고노 거영 정도를 거기 다 회진 속지나 다 다시 쇼파타 오던 전지나 노르지 돈이 파치다 지지 노르정다 정 잡고노 도무지리 다 닦고 그치 지금 다시하게 용 얌바 라 잡고 요거라다 노르지 토코 샬레오나 지지 노르정 코나 잡고노 도무지리 디한치금 감속과 남터 참대 저는 주지는 투동 그게 형구도 다 조용 잡시 정도 지지 노르던 코나이니 도무지리 아 다티 만치라는 건 그 잡시 정도 잠바 쇼라 요거라 다 투동 도무지 대유진다 암도가 남터 디크근 정콩이 때다 립궁거로 건친다 암도가 라랑 잡시 좋아 너무 니오크라 뛰는 거로 건친 그 디근데 투동 형구도 다 조용 그치 지지 노르던도 잡고 도무지다 지지 노르던 공부도지니가 잡고 그러다 조다 지진 노르정 진이 잡고 너무 대노 좀 생각다 아 니가 지진 노르정도 도군다 지금 아 다 이천 딱 그쳤네 어제 리클 그 잡시 좀 도마레스 아 니와무 잡자 치그스 다티 한치 그다 쳐드리던다 어제 리클 패지 그 걸음 그쳤더니다 지진 노르정 그 리클 그 리디 걸도 똥 쇼구 타주 니와 니진 토니무 세크 다 혼조진 아치 사무 그 아 니 원빈 등 그 쇼안도 도군데 영식 니와 가신 토니 도무 그랬다 다 그 ᱡᱮ ᱫᱮᱠᱨᱟ ᱥᱤᱢᱡᱤᱜ ᱠᱚᱱᱚ ᱨᱤᱡᱚᱱ ᱥᱤᱢᱡᱤᱜ ᱯᱟ ᱢᱟᱜᱟᱡ ᱠᱟ ᱛᱟᱪᱷᱟᱜ ᱛᱟᱱᱟ ᱛᱟᱝ ᱚᱢᱵᱤᱱ ᱫᱚᱝ ᱱᱟᱝ ᱚᱢᱵᱟ ᱡᱟᱞ ᱥᱟᱢᱩ ᱥᱤᱨᱜᱩᱱᱚ ᱜᱟ ᱱᱟᱢᱩ ᱜᱟ ᱛᱟᱱᱪᱷᱟᱜ ᱢᱟᱱᱟ ᱥᱟᱢᱚᱱᱚ ᱫᱚᱫᱚᱜᱚᱱ ᱫᱮᱭᱟᱝ ᱪᱤᱜᱤ ᱱᱚᱨᱫᱚᱝ ᱟᱫᱮᱣᱟᱝ ᱤᱪᱤᱱ ᱩᱠᱟᱥ ᱫᱮᱵᱡᱤᱱ ᱛᱟᱛᱟ ᱟᱪᱤ ᱦᱤᱥᱛᱮ ᱛᱟᱨᱟ ᱛᱟᱝ ᱟᱪᱤ ᱞᱟᱢᱩ ᱛᱟᱣᱡ ᱜᱟᱱ ᱥᱚᱱᱡᱤᱱᱟ ᱠᱤ ᱛᱟᱱᱪᱷᱟᱜ ᱫᱚᱢᱡᱤ ᱫᱚᱠᱟᱛᱟᱱ ᱫᱚᱱ ᱡᱚᱝ ᱡᱟᱠᱷᱤ ᱡᱤᱱᱤ ᱛᱚᱢᱩ ᱠᱚᱨᱚᱵ ᱥᱚᱱᱚᱱ ᱫᱚᱝ ᱱᱟᱱᱟᱝ ᱚᱢᱵᱤ ᱥᱟᱱᱫ ᱡᱟᱞᱤ ᱥᱤᱢᱵᱚ ᱟᱪᱤ ᱞᱟᱢᱩ ᱥᱮ ᱟᱞᱦᱟᱢᱚᱞ ᱠᱟᱨᱥᱮ ᱜᱩᱱ ᱫᱚᱢᱚ ᱛᱚᱪᱟ ᱥᱚᱝ ᱛᱮᱛᱟᱱᱟ ᱚᱢᱵᱤ ᱫᱚᱝ ᱱᱟᱝ ᱛᱟ ᱚᱢᱵᱤ ᱥᱟᱱᱫ ᱞᱤᱱᱟᱱᱫᱟ ᱡᱟᱞᱤ ᱥᱤᱢᱵᱚ ᱱᱟᱱᱫᱟ ᱦᱟᱢᱚᱞ ᱠᱨᱤᱱᱟᱱ ᱡᱟᱱ ᱫᱟᱜ ᱠᱚᱨᱚᱢ ᱛᱟᱝ ᱭᱟᱝᱱᱟ ᱛᱟᱱᱪᱷᱟᱜ ᱢᱟᱱᱟ ᱥᱚᱢ ᱠᱩᱱᱫᱩ ᱫᱩᱜᱩᱫ ᱪᱷᱤᱞᱜᱟ ᱥᱚᱝ ᱦᱚᱭᱱᱡᱩᱜ ᱡᱤᱱᱟ ᱢᱚᱢᱵᱟ ᱥᱤᱨᱜᱩᱱᱩᱱ ᱫᱟ ᱛᱟᱣᱤ ᱛᱟᱱᱪᱷᱟᱜ ᱢᱟᱱᱟ ᱫᱟ ᱪᱷᱤᱞᱜᱮ ᱥᱚᱝ ᱫᱟᱨ ᱫᱮᱵᱡᱤᱱ ᱛᱟ ᱡᱟᱞᱟ ᱫᱤᱜᱩᱱᱩ ᱪᱷᱤᱞᱜᱮ ᱥᱚᱝ ᱥᱟᱢᱚᱡᱤ ᱜᱩᱱᱩ ᱪᱷᱤᱞᱜᱮ ᱥᱚᱝ ᱫᱟ ᱪᱷᱟᱢᱟᱭᱱ ᱛᱷᱮᱠᱨ ᱛᱟ ᱪᱤᱡᱤ ᱱᱚᱨᱫᱟᱝ ᱨᱮᱣᱟ ᱭᱚᱠ ᱡᱤᱱᱤ ᱛᱚᱢᱩᱜ ᱛᱟᱪᱷᱤᱱ ᱫᱚᱝ ᱜᱚᱱᱮ ᱭᱚᱠ ᱛᱟ ᱛᱟ ᱪᱷᱤᱞᱜᱮ ᱭᱚᱠ ᱱᱚᱨᱫᱟ ᱦᱚᱭᱱᱡᱩᱜ ᱡᱤᱱᱟ ᱛᱟ ᱢᱚᱢᱵᱟ ᱡᱤᱱᱟ ᱢᱚᱢᱵᱟ ᱯᱟᱝᱞᱤᱢ ᱡᱚᱢᱵᱟ ᱢᱚᱢᱵᱟ ᱯᱟᱝᱞᱤᱢ ᱡᱚᱢᱵᱟᱱ ᱫᱟ ᱫᱚᱜᱚᱱᱫᱚ ᱪᱤᱡᱤ ᱱᱚᱨᱫᱟᱝ ᱛᱟᱢᱡᱤ ᱠᱤᱴᱷᱚᱱᱟ ᱢᱚᱢᱵᱟ ᱯᱟᱝᱞᱤᱢ ᱡᱚᱢᱵᱟ ᱥᱤ ᱥᱤᱨᱜᱩᱱᱩ ᱫᱚᱢᱩᱜ ᱢᱟᱱᱟᱡ ᱭᱚᱯᱟ ᱛᱟ ᱟᱨᱢᱡᱤᱨ ᱥᱚᱝᱤ ᱟᱨᱢᱡᱤ ᱨᱢᱡᱤ ᱨᱢᱡᱤ ᱛᱟ ᱪᱤ ᱥᱟᱠᱩᱱᱩ ᱢᱚᱢᱵᱟ ᱦᱟᱡ ᱜᱩᱱᱛᱚᱞ ᱛᱟᱜᱞᱚᱜ ᱥᱚᱝᱜᱤ ᱟ ᱛᱤᱱᱟᱹᱜ ᱡᱟᱞᱚ ᱥᱤᱨᱜᱩᱱᱩ ᱫᱚ ᱱᱚᱨᱫᱟᱝ ᱡᱟᱞᱟᱥ ᱟ ᱛᱟ ᱱᱚᱨᱫᱟᱝ ᱢᱟᱱᱟᱱ ᱫᱟ ᱨᱢᱡᱤᱨ ᱥᱚᱝᱤ ᱛᱟ ᱱᱚᱨᱫᱟᱝ ᱱᱩᱠᱥᱚᱱᱟ ᱟᱭᱮᱱ ᱟᱥ ᱟ ᱛᱤᱱ ᱪᱤᱠᱞ ᱦᱟᱢᱚ ᱤᱧᱡᱤᱱᱟ ᱛᱟ ᱤᱱᱴᱷᱚ ᱞᱟᱢᱵᱩᱥ ᱤᱱᱴᱷᱚ ᱞᱟᱢᱩᱱᱫᱟ ᱨᱢᱡᱤᱨ ᱥᱚᱝᱤ ᱛᱟ ᱦᱟᱢᱚ ᱥᱤᱨᱜᱩᱱᱩ ᱫᱤᱞᱚᱜ ᱥᱚᱱᱟ ᱟᱭᱮᱱ ᱟᱥ ᱥᱤᱨᱜᱩᱱᱩ ᱜᱟ ᱛᱚᱢᱚᱜ ᱛᱟᱪᱷᱤᱱ ᱫᱚᱝ ᱠᱷᱟᱱᱫᱟ ᱭᱚᱠ ᱠᱟᱜ ᱛᱟᱱᱫᱟ ᱫᱚᱜᱚᱱᱫᱟ ᱫᱮᱝᱜᱤᱱ ᱤᱧᱤ ᱚᱢᱟ ᱜᱟᱣᱟᱠ ᱛᱟᱪᱷᱤᱱ ᱫᱤᱱ ᱨᱤᱠᱟᱹ ᱥᱮᱡᱩ ᱠᱟᱢᱩ ᱩᱴᱟᱨᱟ ᱛᱟ ᱛᱚᱢᱚᱜ ᱛᱟᱣᱟᱱ ᱫᱚᱝ ᱜᱩᱱᱟᱨᱟ ᱭᱚᱠ ᱠᱟᱜ ᱛᱤ ᱦᱟᱱᱪᱤᱠ ᱛᱟ ᱛᱟᱢᱟᱜᱤᱱ ᱪᱮᱱᱥᱮ ᱛᱟᱨᱟ ᱛᱟ ᱛᱟ ᱪᱤᱝᱜᱤ ᱠᱩᱱᱤ ᱥᱟᱯᱟᱱᱟ ᱡᱤᱛᱟ ᱫᱚᱱ ᱡᱚᱝ ᱠᱟᱠᱤ ᱥᱤᱨᱜᱩᱱᱩ ᱛᱤᱠ ᱠᱟᱣᱠ ᱟᱪᱤᱞ ᱦᱟᱢᱩ ᱴᱷᱟᱠᱩᱨ ᱠᱟᱣᱟ ᱛᱟᱥᱤ ᱡᱩᱝ ᱠᱟᱝ ᱴᱷᱟᱠᱩᱱᱟᱨᱟ ᱠᱟᱜ ᱚᱢᱵᱟᱜᱤᱱ ᱫᱚᱱ ᱪᱤᱠ ᱚᱢᱵᱤᱱ ᱫᱚᱝ ᱜᱟᱱᱚᱱᱟ ᱚᱢᱵᱤ ᱥᱟᱱᱫᱚ ᱡᱟᱞᱤ ᱥᱤᱢᱵᱚᱞ ᱦᱟᱢᱩᱞ ᱠᱟᱨᱭᱚᱱᱩ ᱛᱚᱪᱚᱥᱚᱢ ᱠᱚᱪᱤᱨ ᱛᱤᱱ ᱱᱟᱝ ᱠᱟ ᱠᱷᱟᱪᱚᱜ ᱠᱟᱪᱤ ᱛᱟᱯᱛᱤ ᱱᱟᱱᱫᱟ ᱛᱟ ᱟᱡᱚᱱ ᱥᱟᱠᱩᱱᱩ ᱛᱮᱭᱩᱡᱤᱱ ᱛᱚ ᱠᱷᱟᱪᱚᱜ ᱫᱤ ᱞᱟᱛᱷᱤ ᱱᱟᱱᱫᱟ ᱛᱚᱢᱚ ᱢᱟᱜᱤᱭᱚᱱ ᱛᱟᱪᱤᱡᱤ ᱱᱚᱨᱡᱟᱱ ᱡᱟᱣᱟᱣᱱᱤ ᱛᱚᱢᱚ ᱥᱤᱨ ᱛᱟ ᱠᱷᱚᱭᱱ ᱡᱩᱜ ᱡᱤᱱᱟ ᱛᱮᱨᱟᱝ ᱟᱪᱤ ᱛᱟᱯᱥᱤ ᱡᱚᱝ ᱡᱚᱣ ᱛᱚᱢᱮ ᱠᱟᱱᱫᱟ ᱤᱱᱤ ᱨᱟᱱ ᱛᱟ ᱛᱟᱝ ᱡᱤᱱᱟᱨᱟ ᱛᱟ ᱠᱷᱚᱭᱱ ᱵᱟᱜᱤᱱ ᱫᱚᱱ ᱪᱤᱨᱮ ᱚᱢ ᱵᱟᱜᱤᱱ ᱫᱚᱱ ᱪᱤᱜᱤᱱ ᱛᱟᱱᱟ ᱚᱢᱵᱤᱱ ᱫᱚᱝ ᱱᱟᱱᱟ ᱛᱟ ᱭᱟᱝ ᱪᱤᱡᱤ ᱱᱚᱨᱡᱟᱱ ᱡᱟᱣᱟᱣᱱᱤ ᱛᱚᱢᱚ ᱢᱟᱜ ᱥᱚᱝᱜᱮ ᱫᱟᱣᱱᱤ ᱛᱚᱢᱚ ᱥᱤᱨ ᱛᱮᱭᱤᱱ ᱫᱚ ᱡᱤᱢ ᱥᱟᱝᱜᱮ ᱛᱟ ᱪᱤᱡᱤ ᱱᱚᱨᱡᱟᱱ ᱥᱤᱨᱜᱩᱱᱩ ᱜᱟ ᱫᱤ ᱛᱟᱢᱡᱤᱞ ᱫᱚ ᱫᱚᱜᱚᱱ ᱫᱟ ᱚᱪᱮ ᱫᱮᱠᱨ ᱜᱟ ᱤᱠᱥᱚᱱ ᱛᱟᱠ ᱴᱷᱚᱱᱤ ᱪᱤ ᱟᱠᱷᱤ ᱭᱮᱢᱵᱟ ᱛᱟᱝ ᱪᱟᱵᱡᱟ ᱪᱤ ᱪᱤᱠᱤ ᱭᱮᱢᱵᱟ ᱛᱮᱭᱤᱱ ᱛᱚ ᱚᱪᱮ ᱫᱮᱠᱨ ᱜᱟ ᱴᱷᱚᱠ ᱞᱤᱜᱫᱤ ᱢᱟᱜ ᱛᱮ ᱦᱩᱭᱡᱜᱱᱟ ᱟᱪᱤ ᱦᱟᱢᱩ ᱛᱟᱣᱟ ᱭᱟᱝᱱᱟ ᱫᱤ ᱠᱟᱢᱵᱟ ᱜᱟ ᱱᱟᱢ ᱛᱨ ᱪᱷᱟᱢ ᱛᱟᱣᱟ ᱭᱟᱝᱱᱟ ᱨᱤᱯ ᱠᱩᱝ ᱜᱟ ᱨᱚᱝ ᱜᱩᱱ ᱪᱤᱱᱤ ᱥᱚᱝ ᱱᱚᱜ ᱱᱟᱢ ᱛᱨ ᱛᱟᱣᱟ ᱟᱱᱫᱚᱢᱩ ᱢᱟᱜ ᱜᱟ ᱛᱟᱠ ᱛᱷᱩᱢᱟ ᱴᱷᱩᱠᱩᱱᱤ ᱱᱤᱡᱚᱱ ᱛᱮ ᱛᱟ ᱯᱮᱡᱤ ᱠᱚᱨᱩᱝ ᱜᱩ ᱴᱷᱚᱱᱤ ᱛᱟ ᱱᱤᱣᱟ ᱱᱤᱪᱤᱱ ᱛᱷᱚᱭᱚᱱᱤ ᱛᱚᱢᱩᱡ ᱨᱮᱭᱟ ᱱᱤᱛᱤᱱᱟ ᱛᱚᱢᱩᱡ ᱨᱮ
4: ᱨᱮ ᱨᱮ ᱨᱮ ᱛᱟ ᱥᱮᱜᱤᱱ ᱱᱚᱨᱡᱚᱝ ᱜᱟ ᱛᱟᱢᱜᱤᱱ ᱫᱚ ᱛᱟᱢᱜᱤᱞ ᱨᱟᱝᱛᱚᱝ ᱱᱤᱛᱤ ᱨᱮᱱᱟ ᱛᱟᱱᱫᱤᱱ ᱡᱚᱱᱥᱟ ᱜᱮ ᱠᱷᱚᱱᱫᱟᱢᱩ ᱥᱚ ᱠᱟᱝᱨ ᱥᱟᱢᱜᱮ ᱜᱟᱱᱞᱟ
6: ᱨᱮ ᱨᱮ ᱨᱮ ᱫᱚᱱᱫᱚ ᱵᱟ ᱛᱟ ᱥᱮᱜᱤᱱ ᱱᱚᱨᱡᱚᱝ ᱜᱟ ᱛᱟᱢᱜᱤᱞ ᱫᱚ ᱛᱟ ᱥᱮᱜ ᱠᱚᱱᱤᱝ ᱤᱥᱟᱱ ᱚᱡ ᱨᱟᱝ ᱨᱤ ᱚᱠ ᱛᱟ ᱥᱟᱪᱮ ᱥᱩᱥᱩᱞᱟ ᱛᱟᱨᱩᱱ ᱫᱚ ᱛᱟᱱᱤ ᱛᱷᱚᱢᱟ ᱜᱟ ᱥᱮᱜ ᱱᱟᱯᱥᱟᱝ ᱟ ᱥᱚᱱᱩ ᱜᱟ ᱛᱟᱢᱡᱤᱫ ᱜᱮ ᱭᱮᱢᱵᱟ ᱜᱟ ᱢᱟᱥᱞ ᱛᱟ ᱫᱮ ᱭᱟᱝ ᱪᱤ ᱛᱟᱝᱥᱟᱝ ᱜᱟ ᱛᱟ ᱥᱮᱢᱡᱤᱜ ᱯᱟ ᱢᱟᱜᱟᱡ ᱠᱮ ᱥᱮᱢᱡᱤᱜ ᱥᱤᱵᱤ ᱥᱮᱢᱡᱤᱜ ᱠᱤᱱ ᱨᱮᱣᱟ ᱛᱟᱨᱱᱟ ᱛᱟᱱᱫᱟ ᱚᱞ ᱠᱷᱚᱱᱟᱞᱟ ᱛᱟᱨᱜᱩᱱᱩ ᱛᱟᱢᱡᱤᱫ ᱢᱟᱨᱟᱡ ᱜᱩ ᱠᱚᱢᱚ
4: ᱨᱮ ᱨᱮ
6: ᱛᱟ ᱠᱷᱤᱱ ᱡᱩᱜ ᱡᱤᱱᱟᱱ ᱫᱟ ᱡᱟᱠᱩ ᱠᱟᱜᱟᱱ ᱛᱟ ᱛᱟᱱᱟ ᱡᱟᱠᱩ ᱢᱟ ᱛᱟᱨᱚ ᱠᱚ ᱡᱮ ᱠᱷᱤᱱ ᱡᱩᱜ ᱡᱤᱱᱟ ᱛᱟ ᱡᱟᱠᱨ ᱛᱮᱵᱡᱮᱱ ᱛᱟ ᱵᱟᱨᱢᱟ ᱞᱚᱣᱚ ᱛᱟ ᱛᱮ ᱡᱟᱠ ᱵᱞᱟ ᱥᱚᱣᱟ ᱛᱚᱢᱚ ᱢᱟᱜᱟ ᱫᱤ ᱴᱷᱚᱜᱚ ᱡᱚᱝᱜᱚ ᱜᱮ ᱡᱟ ᱛᱮᱵᱡᱮᱱ ᱛᱟ ᱚᱞ ᱛᱟ ᱛᱤ ᱦᱟᱱᱪᱤᱠ ᱡᱚᱝᱜᱚ ᱜᱮ ᱢᱟᱨᱜ ᱡᱚᱝᱟ ᱛᱟ ᱛᱟᱢᱡᱤᱱ ᱫᱟ ᱛᱟᱨᱮ ᱚᱠᱚ ᱡᱤᱱᱤ ᱛᱚᱢᱚ ᱥᱟᱠᱚ ᱠᱮᱭᱟ Tentang-tentang di sunjina tan dega tamjin tu dota sih ke zambulang ke itu susula takcup sih. Tunggu tu. Tiang cik ke si jakup kagang tu tang naya. Tapi jika nyam supar ke siapa tanah di yorunaran di tamjin dering jadi yoke si tevjin tu. Selanara yang di tang chandra di tamjik ke dah sahun zinan jadi mu yoke si. Tenu jem sang kita dega tamjin tu tan zambulang ke sanjat susula tahun ni tunggu tu. Tentang nanti sama kita di sini juga kuno korong kita ni ta, tentang dah tahu ini zaman kita itu susulan taruh nukun demo kita ambil itu, tomber kani show ni naaz ni ta, di kongda muster jadi mu, kongda muster jadi sunti kawat ta, sini juga pak korut kita ni kongda ta, oni show ni tu ni ni dah tu tentang kuki ya, dah kau ni na lija jun juga kuno demo juga di tamjila sini juga ni tu kecik juga kan ta, tamjin tu ta tu tunggu show sahuk kani ni ta, ojung ke. Ngari sajian dani shongzi, ngari sajian dani shongnuga joshila kaki chidu koko kizanta, ngari ga pasang nga sajian dana ta tumu ga ngarjin yokasita, shiji norzong sergunu ga tamjin dita ngari ni shongar masil taku kaganta tangna yang sajia tamchi pungin zanji yokasita, huizin zhokjina ta shiji norzong chong sawu jakub ndayens, ta yin chong hamu chong sawu jombi jil sergunu ndayens, ta khaniga nyenta devsogu popchanga fuka ndayens, yin chong hamu gongla persa ndayens, ta chi Jangan orang nak gombal gombal ni tak, gombal zirau kau. Tatal langsung kau. Tiap jen tata, cawan jiwi zaman dayens. Tatal muka ke saja mang insan jiokus. Tiap macam kita kisah kau dah cerita jen tata kau tuh tata. Kengaram buci tang, thni nuga saja ni tamjit tashong tu. Tiap tata jakar ni kengaram buci lan jakur tu yang guno tamu aga ti citer pa manga ngari saja dayong. Dayongi tetek kita wak oni shong nuga tamjin tata jakar cer song. Jakar ciri songta jakar ke tamsi ke di tamju mangaral. Kerana nama sanjiwa ke cijong ke tamju mangazgan rigi. Tadi temui tangsi. Ti jigni ta jakar ni ta yang cium dalam ngi itu susulah tar songze gunu. Tawa temui nongko kumu. Tadiku ta ojung hari ni songze gunu ter. Tadi hanci ke yang kurut ke jani songas. Cing jaru karma ke kap tu teta. Tak tamjin tu semua aja, tak tamjin tu semua tu ikut si mana pun pokok kita tamjin tu semua aja. Tak kaya tu yang temari itu ada waktu jakar ke rukshik tamjik tu ni semua tu tamjik tu ris. Jakar ke rukshik tamjik tu ni semua tu jinit tu sanji cilik tamjik tu lalui. Tapi tak ramji ramji, tak zaman itu susulah tar songsuk. Yang kacik yang tawa jambat itu pokok. Tukang ris na ojung ke dal hasa zong cilik cikir zong sergunu tak kau kagak tahu cikir zong sergunu tu nada Jumba jong suzi ni tumbuh dewa juga kamu. Dewa tu ni semua aja kita ambil tu. Tapi ngarang ini sih semua yang ni, sih soni lah tu jaga dewa tu takku, takku jaga kan Jumba yutun juga. Tapi Jumba nyamu ke dewa juga nara. Tapi itu Jumba jong suzi juga. Dewa tu tak tumbuh sih. Dewa tu nangna, tapi dewa tu takat tu nara suzi ke cong juga. Suzi bama ke ibtang dewa sih juga. Iku tongker ke ibtang dewa sih juga. Tapi kang tarjung suzi tu. Di cuci nol dengan tamjik itu nasi aku nunggu. Pemalam tu sergunu tu tandaian. Di nada jumba jong tu nunggu niat tetap tamjik pugu niat sazi gugu muncul. Ada niat sazi nunggu jemseng cuci yang zat kunci niawa panglim jumba sergunu cuci nol dengan tamjik itu tijupaian. Tijupaian nunggu tak kunci niakan tu nunggu sesi cini ta nihe niakan si na cuka zin. Tak kuku kan tu tangan kunci niakan sazi nunggu tumbuh zuriya. Di nada kunci gugu sajat tani ta pemalam tu tandaian zinji opa tang tani. Tak yara, jadi kalau yang na, cuma hasil sih pun tak yang na, tena cawan dividen, yang cuma mulas kal, hari ni mara awal yang tu cawan dividen, awal sih guna tayang ini juga. Tapi jen tata, kecuali jumpa jongsu ke khatil tena, tadi ni potong ke fukas ke kanyang juga. Tangan semua kanyang tu sihir lah semua dalam tu mungkin tu. Oh, tato tato kecik saja tu, cuci norseng ke potong ke fukas ini juga. Tadi hanci ke tiara, jadi nang cina sana tu, jakal hamu juga nunci je norzong ke mayum, ke cici norzong tu tu kat sama aku tu tahu tu, kacum tu, aduh cici norzong ke nampak gitu nahu nunggu kacum tu, lain sahun dah ini, ini macam kekak, dua tu tera, tadi cede guna lah, ayam sulta mara, orang shuna awab yos cede guna, tamu ke, si ngajin zina dah, tamu mana oki ya? Tenu tu yang jual barang cung cung tu ni shong, aduh guna tamu usah tercok, aduh ke tamjin tu kat tu, tadi hamu Shadu jeng tamjik kerik tetokos, hamu shadu jeng kerik tetok tangata, ntuun dayang wak tutungu tajingi kuni syakunu, ya shongzu zirgunu, tumu tatsun dongkan, tumu manga zuka, gantar tumu gizgizgi, kuk kunda tuun den tumu tatsun, manga dongguni, tumu zirmu. Ocho ok rizong shumjik pa manga zuka, yenan dra, dekara shumjik kunu manga zuka, anta tuun den shong sawu kani shongzu zanta, di khasum chkhang gtuk shongzu zikuk. Gyo gheng gtsamnu khasum chkhang gtuk shongzu zikuk. Tumu syakunu rauk. 대한다 나는 그 따뜻한나 치더다. 너도 근데 다 파치다. 아주 가게는 그 간질 그 돈이 좀 더. 다 간질도 다치 과득 따라 용나라 간질 그 놈이 가나 오고 그랬다. 근데 나와는 난 나와 지금 나 오고 뭐. 나와 지금 나 왔다 과득은 봤음 그 놈이라 단도 지금 하기 잡으려. 단도 한데 하기 잡으려. 된다나 다 단도 그 아직씩 그 담 지금 나 요노라. 다 간질 근 도한데 니 강하게 그때 뭐먹을 때 딱고 주지 차가 간다 떠나 심지기 그 감옷 그룹 다고 때는데 딱고 이 토나 오는 거 이 토끼 지차 칭하게 또 간질 좀
5: 그렇지
6: 아 때는데 간질 그때 도와지기 넣나다 도와지기는 건 도와 맨치즈지 군 디나나다 담진다 쇼다 오케 때는데 다위 담진도 두고 더 원래 남다르다 다치 군이 샤군도 단디가 응이 다다다 샤군도 다 그 간질 그 톤다니다 쇼다 간진도 원래 저러다 냠도 다 받치로 올라 다르송지 도모들이 티 한치겠단 디가 공가간다 떠나라다 단지르 토나란도 뭐 니오고 뭐다 혼족제 참마기 히노가 하성 측흥 하성 측흥간능나 요노 떠찍지 디 한치 끝이 송아와 저 성기상정 와서 그노 디근 잔도 끝이 송아가는 담 담진도 요니 도모들이 때나다 마른 그 따뜻한나 단데 그 쿵 다칭아 공님도 그노 도모는 좀 사기 쿵 강래지나다 바칠 관질 그는 그 너와지 그는 그 너와 맨치지 단대인구 단 더그 담진도 돈바 그강이스 여우세 질라 송노 도무저자 단더 셰트가위샤나 그 망주 카던 돈도 바다테나
5: 지지
6: 그 콩카르 들고나 단 나는 그 따스다나 다 콩티 따스도 뭐 망하는 돈 큰 욕그라라 다 간질 그는 그 너와 맨치진 단이 송그 바들고노 더 내는 그 따스인야
5: 지지 야근에 송노 그 담진도 티 남즈가다 러리올라 따르즈 티 카코니 초 지 심지 그 가이오너
6: 콩다 초그 니 간질 그 토큰도 한치즈 더르즈니 당가는 근긴 좀 떠터무 땡땡땡데 남즈가 따르즈나 따 오초가 간질 그는 그 너와 한치즈 누군데 따 올라 남즈가 지르노티 디츠터타 초고무 테스터 초고 토나탄 가치 팡팡 마그나 하티나다 가치 팡팡 마그나는 데 욕기야 단데 삼부 가와지 떵즈무
5: 하지
6: 단 너와 저 왕부 자살 그즈니 따 왕부 자살 근데다 왕부 자살 그 그든지 쟁근 너와 진도 누군데 가르치 팡팡마그노나 카토데 담부 카페 올라 제르토노 사우 덴가요 코무
5: 하지
6: 담진데 이토니 올라 타르주타 담부 카페 스타 담부 카페 다 조트 손데 쟁게 나비지 디 셰트크티 소남즈노타 나랑 그 타소카 마이 타라다 컨트 담부 카토데다 나올라 제르토노 다 도무즈 런도케 다 타마르토요 노조 리존 심지 파그노나 담부 그 타완도 큰다고 그 타콘조지나 어떤 약근이가 사찬 담들다 그 담데비 사찬 데인다나 그니가 이톡거르니 제리그 로르디다 마숑 공아영 아망춘나 반츠난 롱욕그 반츠난 롱욕 어떤 요땅나 약간니 숑위 나타위 담진도 도군데 원칠 능토니 아 이토니 마터 공아 능토니 올라타로나라 당지르고노 도목 다운동 큰나 욕고 뭐 도목 다운동 큰 욕거라다 도도테 뎅근 강라 메케다 도목 다와도 돈당노 마스토 용지 저시다도 메케 된다다 저시 요노 당이샤코노 가서 팡팡마그노는 너와 제왕부자 자타르근데 오이가 지리족고세 오치케다 지르통고테나 단 디캄드니 존테타 올라타 지진노르든 그 담진도 돈데 다르송즈디고노 또 도무드리야
5: 제제제 시기노르든 그 남튼데 다우선이나 토머 다 이토니 올라다르노게 지그니 다 망촌나 치게 다르치브송스 양나 다시 몬트라 다르치브송는 데 고름 데타 마즈니 르그니 란사젠든 저주그 고름테 옌게르간라 등이트니 카다즈그나
6: 아리 다치샤 콘트르모 오마가 르그니 란사젠 그 땅선 아치 르그니 란사젠 데고노 따도고도 땅게티나 린도키야 따치가즈나다 다치 코니송아 남진데 다 담진데 담부 감디종테 이토니 올라 다르송비 다누게 지그니 단데 망툴라 치케 다르치송즈나 다 때도모 그 잡들 송속 람도모 차지고 끊었고모 치기치들이즈나 다 니다치 코니 샤삼바 남진데 단디 어초그 지기 노르든 그 담진데 도군데 다 간질 그때 치 낙시리 간질 그때 치 낙시노 그 지그니 다 치고 끊은 단디 다징이샤노 단질 그 남도모 담진이 요거고노 단질 그 토나 아니요 그거는 어떤 얘기가래 내가 단질 그 토크 내가 그러는데 나 그들 이 다시 전에 제로 송아 와 제로 송아도 다고 그런다나 이제 단질 그 토크 제로 어떤 바가 나나요 그모 또 남자가 올라 제르즈 그 나타 제로 치통 치자라 그 담바가 응나 제통도 다도 응나 제통도 마토다 시트크 티츠 남자가 제노에 다주 마트다다 지차라 그 내가 못그 또 제르주 제르켄스 그 나타 그금 저신 그 전화 쳐서 그런다. 약급증 관보 반드다 하는 건 내가 샵당 올지 로자와 흑지 개송 특종 종류 비위 화지 화지 지리자 친코 관비 틀락한다 저르죠. 대나당 인데 자르자리 손디타도 그 점진 남은 손타도다 길홍 특촌 종리 배와 결국은 더 자르자리 손디탄 데라 지금 땅발로 자와라 길홍 특촌 종리 배와니가 니스지 옌무 디토가 땅파 특촌 종리 결국은 너무도 옌무 틀락하나 소파 망하기 요카라다 나랑 그 따츠타나 다 특촌 종리 배와 더 두군 더다 디터몬 부근 나라 요크다 디그

미군

0: 앵커와즈 그누구 그줄 한번 쳐가지고 한번 쳐갔듯이 로지라는 거라 그런 뜻이에요. 램풍 앵커와그 원치샤 그누 쳐들잖아 그치샤죠. 원칠 그주 참았다 아직 세첨대 그누 들어 뭐다 아무도 사기다 때 한국 과물론 가지던 하사나 세첨 봐야지니다. 칠급 쉐고라 다송 자와름 투 득조라 옛날 담지샤죠 그 리카트 코날라타니 가서 그누 너무 그 쳐들 그는 멀디지고 그무. 대어치 세첨즈니 산당 세라즈 세르 카이프 차키치만 좀 세첨즈니 다도무즈 요크 도무그머디즈 요크 대한다 람풍 젠크로던 원치 세첨즈리 세첨 그 동초 총총즈리 다다 초그다 담지 탑주라 단디 그거 나무 차위 다 가서고는 도무즈리야
1: 하지
0: 다 그초그 원치 그 나무 그 탑종 그 지지 노르던 그 탑종다 단디 마라 라마 마니 그 탑종이가 찍인지 국기야 다 그 당선 그 간다더라 탑종 찍인지 군다라모 타우중 찍인 땅나다 뜨나 돈독존다 따리다 지진 노동세 따위 담진도 쟁군다다 응흥니 담지가 남바타라 타블은 이니 소나는 축거 따디 니그 찾긴다 돈 존나 댓글을 함으고 남바타라 잡다나는 존노그 너무 그 이름도 욕하더리야
1: 제제제
0: 따나다 뜨히다 름지름지름지 딱 그게 다 함무 뜻숑 함무 뜻숑이 고른 거 존이 단다 따위 담지라서 거 잡 tamuzi khadriya ndon ba ta tongog namba tamuzi ta devjin ta uchogni ta ji koni sha samba nang jin ta kamshug na namtar chamze ji do ka namtar cham ta do ta to tong shong kamshug ra ni sartu sartu nda moyno tamug lig de dir lig de ta to tong ta kun ta zo norzong ta zo norzong ni shinji shin ta na kchog norzong ta ndi khasum chkhang ta jiru song ala so khara ma ti zi ta kir ga ganjir ga chok nda wa man ji ji ga nang ga tam ji de la te ni ji du na moyno ta zo mo Deja Tatari Kungurong Gunchen Kunani Totong Namtan the Shongo Tatora, Chiji Northern Tavzi. Tata Muzikita, Rimchirim Jimita, Northern Dunda, Dikur, Tapju Gosu, Tatkishon, Tumuzin Kazan Dunda.
1: Ajiji, Tatirunga Limsin, Nayan Tatanji Jota, Karma Ringa Martomekumo. Tigana Ganakata, Tirun Kuni, Gina Chigin Northern Dili Dali, Ta Wook of Dikur Kuralung, Dikur Kur Tangina, Zuranga, Shimziku, and Jura.
0: Joji Park Capita, Yong took Northern Ganamter, Northern Ganamter, and Taku, which I can go no Ganamter, a dancing Yumba Terangan Disergunu, Tita, Tir Joji Park Capti, Tasasumu Tumuzer, Tata, near English and you can do Tana Kugu, Munchishon no Lama, Manag, Jonga, Ganjil, Tangil, Tono, Tajo, and the Northern Tamjil, Tumu Mangazata, Sasta in the Tanta, Takuranikita. Tangi Samoa Tamchipur, the Tab de Nug, Tomug, Namtar, the Northern Namtar, Orzuka Dictani, Tomuz, the Jukala Tenta, the Parjara Mashon, Parjama Shonta, Yutunita Northern Namtanta, Chichir Pejuson, Tomuz, the Chichi, Tianchekata, Dirusara, the Shona, or the Dikurg Tuasara Shonton, Tanukulik Dikum, the Carter, the Padum Nambaching, Carton the Shon, Dina Ion, Tatanduk Carton Tambi Northern to Chigini, Ta Taku, Songshan Chichi Dikur Panachuli Condain and Hasago John Hamuswan and Dee, Tawa Kuga, Northern Gu, Parjiman Dows and Diana Kuga, Jun, Sara, Ma Chakuni, Tomuzreta, Tashiki, Tigata, and Donzumashakun, Dama, she charges another Chipukagra, Tajim, Naranga, Tanuk Dicker, Chitina, Tanuk Dickerilla, Rangi, Tonni, Tonuga, Kusuton to Yaga, Kuga, Mati, Shoma, Dazu, Chijoshachini, Tanga Tajong and the Tazni, Tataku Tajong, the Tonton, the Tuni, Tomuzi, and the Zumawana, Chachin, Zona Gasta Tazuchi. Tatana Tomosanguo. The Hanchikata, Okalogic Choka Palazzo, not of Jikalogin, that the Kachemuz, Tomosin Jatazin, that Domizit, Giovanni, Tomosin Yendon, but Atamato Sampatamika.
1: Reje, Taganakiran Kachara, Yukashata, Mount Pagas Arsung, Sharzigalakan, Ginara Hatching, Yukaritina, Mount Panayung, Matatachu, Tabjon Sarsungalam, can hardly only track him one dinner, sir.
0: Oh, yeah, yeah, don't do about quatrinche, quatrinche.
1: Yeah, demo.
0: Yeah, demo.
1: Yadubanamba, Tisuchanga Teranga Kanjong Shalong, let's not Thompson and Ninjo, let's in the Swamping and Kerval Hargara Heaton, Tarkal Bartam, then so shake up Tarkal Bartam, and so on, and Shinigan, Kazanam, Jikan, Dons and Tons, from Dixinita demo.
2: Tana Beijing, Tisu, Jung Hayan. Yang kena ba, cik cu demu ina, terang na cik cik da dung bi cik cu nga dung, jar cik da cik bi cik nyi, wu cik da dung bi cik cik in la, zalak pari, shun itang di, jah cik san jir lin cilan nyan bir gaf sisha.

아세베이장그선전알리이프그치지금년단도나 아세베이장 등 종기인점 아세베이장 등 종기인리위 아름바디 나능시공근 탑지주급인리위는 배제시공회천 라자큼니그 차슬등 화암지른 점질수구 차쿵그 냠질흑슬랑알리 제시르송라 알리멍위 종기케리그 아세베이장 등 리구베이징요슬 총영인 애니인비 갑지위 수사고라시위 년실랑뜨치지금년 아세베이장그 수사중치니 빙구섬 자큼앙슴니용위 건조나비아라뜨그치 닌디샹가라시 알레 이프가랑뜨가 샹글랑뜨가 상굴비 저르랜디프 쿠샤지르 중기 켈리가 아세베정가 응글랑뜨가 진칠메버 자제바당 중기 켈리 코르시가 아세베정가 망지르게체 남정 망우 즈그튼 촌식이 요서 알레 이프가 샤지르 키나능 중국의 제돈 참저시 그 중기 켈리 체디근 간크르와 망우르 특근체시뇨 아세베정 등 페이지 조진비 중기 켈리가 샤위 셴닝 도와등 아세베정가 셰궁할리 자제진 요서 알레 이프가 다롱샤지르 아세베정가 뉴르니위 알롱드르 남정 즉천시에브르 근들 동진 요바등 남정 데르구위 뉴르 헬르 멍체와 중기지와인 제피당 링콩 끙이야 자쿠잠비 톤지가 중기 톤지가 도야용터 메시 알레 이프가 단돈 아세베정 등 중기 냠리가 점리가 친식은 비아디 냠들기 알고글 쳇으랑 쿠르 톤킬시바데인 멍허 알고글 쳇으랑 쿠르 고칠시진 요스르

콜롬비아 마수가 지주진인 세계를 세종 모홍거 님들의 야급디 넓수게 초크성친데 세종라 월급시비 저치바 콜롬비아 머리 장줄 저치비 잔트시비 마스르치마 시행나 잡아 등게 줄베크 아마가마니 칠린디 브마슬 마가마르나라 아미프로즈 콜롬비아 마수가 제시하기를 당딩게 줄리 저치니 진라 그건지시비 머창마 시르동도 지교라 디능 날스메비 머브젠디 Mengharap masyarakat ini mati, tetapi mereka kuli kempera namcerdati, adanya jangan mereka gersik dan juriusir.

0: Tsenenge
1: Zashi, me to kojabi,

0: 야다 대치진당과 형님이 년근 족보남 봐. 다르타 체적과 년름 등전 선반데 총문의 정족 년층은 큰 오케라 농층과 완농층제 보냐가 다 동년 생긴. 디나 참더니 영 얼음을 초라 근진 타르니가 스파 겐부세 얼군우가 글랭시영 체적과 년름때 럭지야 고지요. 디나 족보남 바가 영 대군과 다통과 글음대 질대등 얼음을 초라 근진 타르니가 스파 겐부세 얼군우가 글랭데 판천남 혼등과 럭지 거삼나 나초 타통큰거 카퍼릉정 특급된치가 직습니가 선든어가땅 특급된치가 직습니가 선든치가 특급된치가 직습니가 응악슴 특급글음대 카퍼용벌 르가세세 레티나 영적 부스크글마 카퍼통요게 지적 분디게 카퍼 닐렌스기겔 왜 두포초 데모
1: 데모
0: 야 똑보게 대군게 타통게 글음데 질데땅 알무 초라 르근진 타르니게 스파 겐부 세르군우게 랭데 사즈갈릭 치커지
1: 스파게 포
0: 아레 스파 겐부 세르군우게 랭즈기엔
1: 오 야야야 진짜 초 도모 초단 다 진네도 마 다케 노바 초 라소파 탄제 달로시스케네고
0: 과진치
1: 야, 저는 저는 지민 노인 천수 돈지요.
0: 아래, 저 양천 천수군이.
1: 야, 저 양천 가다다. 자기 대장한테 꾸는지 나 꾸드기.
0: 디나 당하지 마게 된 천은 아 잡중나 찍고 누글양데 조리와 전태 꾸드기나 찍고.
1: 오, 야야, 자기 꾸드기 시리야. 당신 주름 시가.
0: 야, 디나 멘트 등 아주 렌천들 아니면 버가스셔 디나 니급 가디모.
1: 야 데모 데모
0: 야 야 똑보나 바디나 참드닝아 친냠크치크 디 할무 초라 근진 타르니가 스파 겐부 세르군우가 워체 스탄크에 댄신 젠더 데가 조툼 글랭데 츠미 녜름데 바제임비 츠미 산시능버 가스세

야다 드치신 당고에 년큰 족보 남바 다르타 체적가 년름 던전선 만데 와능 천지 포냐게 타통낸 생긴 참드니 영알마 르터적게 전신 파마 길라 계세 얼고누가 멍르니 무즈경 참미 년름 들럭지야 고드게요 디나 대공가 타통글 렌센데 질데 땅르마 르터적게 멍른데 판산나 문든게 럭지거 상케요나영 족보 남비 특급된 지게 Tisum nigasendan arngatang, tigavden chi tisum nigasendan tig, tigavden chi tisum niga, arngasum tikakalmdek hapar yumber, donzimba tsirung romaga, argasa ikigol.

야쪽분안바다용디초거흥거대공거완능천지포냐가타통거렌천데동섬데니족부당타렌천데체릉조마거솜지글레데땅체적가닐름데좀바인레천데솜증간커와체릉자키땅스타클와식루 제초스타클와 아긍적체릉땅소노마른치니인 다디모

0: 시피 르츠게 도라
1: 고피 워요 히르크 상캄
0: 르피 워요 젠조의 카르톤
1: 나춤 시피 옌르지제 쪽
2: 쪽고 쫑쫑도
0: 나춤 시피 가스제 카르톤 렌즈 따탄 고송지엔
3: 알차 윌라 총초즈르타
4: 윌라 치미즈기엔
3: 윌라 쿠크투스르게 제요 코문르게 제요 케파톤게 제요 누즈엔
4: 디리즈마

이능진반데기나 레드나 조코총총 청마그 자득 역구스히라 보자르김그 텅디 나총시비가 슬림 생근나가 고디오노그 찬총월이리그능든 허르디즈 응우초주이야

0: 말이 샵적 안 어르래.
1: 전 여긴 빠진 러르래.
0: 넌 허리 튼튼 안 어르래.
1: 족보 천사처 제초 나초시비 같은 렌즈죠. 조기 튼튼 전

야뇽이비뚜쿠총총소실년년몽디당영당주위당디나총시비가츠크찬총동조기딩질근나시당너 리드나치 토머린지나 당대 고리요노가 조고총총 지금도 조마가랑노가 나나 토마 총총인세고노 실행년문디 신년주일 드나 조고총총 청마기영 년비쇼트 이고스급 정정을 이와인고

야녕니비두고총총초공닝진아치두고총총지금을 좀마글랑노가 난나토마총총인세고노실행예몬더 이고즈장아탑타 아리 나초디진더랑가 파사파이니 로라사완진은고스자미 로브잔조이캅스 더스타비실행예무식렌슈라 다른걸 호전요진아다시게치까 아리 다나치슈닝진아 로브도 도르지 좀마라 근히니기랑노가 아,

야냥이비 뚜꾸총총소 공닌지나치 뚜꾸총총 체인증 강목시에노가 나흐뜸 라운등 르게모 마원이세코노디 년당나르 뚜꾸총총 참마게 쇼자 년제요크 리에트나 뚜꾸총총 참마게 영 하른거 파사 파이크 너스타비에 나흐뜸 망아즈가 년중어리와인 슈닌지나 포우자르짐그 탑슬리노그 시중적진 아이가 골라시코노디 년나당아 지티 참바 르비 스카르쿵그나시 주엘

0: 피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코
1: 로르 로그시글리 니리 가르코
0: 히립저 데모 조위 가르코
1: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코
0: 나초 로르 난세아리 피 가르코
2: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비어 가르 림친저 아르비 가르코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르거 제츤잔

아세베이장 그 선전 알리예프가 지금 단도 아세베이장 등 중기인 대위 아름바디 나는 시공근 탑지 주변 대위는 폐지 성위천 라자크니가 차스 등 화암질은 점질 수고 차공거 냠질 흑슬 알리 제시를 송라 알리몽위 중기 캐리가 아세베이장 더 리구 베이징 요서 초인인 아니인비 갑제위 수사 고라시위 냠실랑 등 지금 아세베이장 그 수사 중치니 빙고섬 야크브 나스미 용위 건조나 자라 지그치 닌디 샹가다시 알레 예프가 랑뜨 샹글 땅 사응글 베저르 랜디 쿠샤지르 중기 켈리가 아세베정가 응글스통 진칠 메퍼르 자제 바당 중기 켈리 코르시가 아세베정가 망지르게 남정 멍우 즈흐튼 토시기 요서 알레 예프가 샤지르 키나는 중국의 제든 참저시 그 중기 켈리 체디근 간크와 멍우르 튼체시뇨 아세베정 등 페이지 조진비 중기 켈리가 샤위 시니 도와등 아세베정가 셰군할리 자제진 요서 알레 예프가 다룬 샤지르 아세베정가 녀르니비 알론드르 남정 즉튼 셰프르 근들 동진 요바등 남정 데르구비 녀르 헬르 멍체와 중기지와인 제피 땅 링공 끙이야 자크브잔비 톤지가 중기 톤지가 도야용터 메시 알레 예프가 단돈 아세베정 땅 중기 냠리가 좀리가

콜롬비아 마슈크 치주진인 샤이지르 사종 마홍가 닌데르 야크브디 너슈크제 초크생친데 사종라 응어구시비 저치바 콜롬비아 머그 장줄 저치비 잔트시비 마스르치마 시엔가 자바 덩게슈르베크 아마가마니 칠린디 브르마슬 마가마르나라 아미프로즈 콜롬비아 마슈크제 샤이지르 당딩게 줄리 저치니 진라 그근지시비 마창마 시르동데지교라 디능 날스메비 마브젠디 Mungir masrachi maa dee tiga magkul jempara namchir daa dee dee njig ngang magkir shigtan juur yosir.

0: 咱们来得接了正特别团结那里蒙布通特别的这个事情有莫在我们这把等这个你打不了英雄学吧那那这就说这习近平的咱们跟陪书的全部空的这把等米里间等那么烈克等他们个第四人给你准备莫特别给你陪几节别供应你从脚边落了这就说这习近平的莫特别给你这边参制了三度的国这个能够然后等三度呢关键的国力有个三度的银白担保等中间莫特别给你恰控制亚克索索等娘等陪几等连这个送去正这娘就是这些的有几难几等国内社会给你这海外经济的美不的借钱之外等那个是了三度利用为年卡等然后来卡等你这就是这习近平的没特别的给你呢没这个用来跌击了准备也及这位团结应该被你们这些组织中技能没特别给你这这个是了追这个来合同的这个把等国内社会没特别给你捐这了个配件之外的内特的写给写等你是东西路的主席习近平跟咱们那么给你问了国内社会没特别给你集中个真固端的没特别给你讲配置等连着集中集是我什么那么给你中给几日也这么单边跟接下来能真固里没特别给你那个自己连着个人人等连个的出别人人村镇特别人人整顿的人人及引起了美国的监督的东给巴等配件如今比亚克拉说比亚纪念力等如果来很难的而给你接黑我等集中黑我塞瓦书记给出了十差吨第几次这次突然蒙布的这就是这习近平的没特别给你让书生陪你而这个用了第一次真给巴南极等亚空培基追求的用汉坑托人那个四十个是正准吧正开另一个设计的这就是这习近平的没特别给你过去经过改成等这顿改成阿拉等人民中给前期节没特别给你培基节蓝维托一个不久去了三位认真上空的能有了国内社会没特别给你节关键的国力整齐了中给几日都有中国人这个三度等关键的年龄节盘成胳膊等拉丝牙吞等连这个集中节跟那么多年节配件等等错是不是你国内社会多数国家科技没特别给你节你把这个兄弟很多的结果让他们的写的没特别给你节秘这个节真错了那位想这个任务设置了中国世界之流中国呢打破了东肯人了拉人先肯将人没特别给你讲，你把这个中国根本查着多吧你？没特别给你过来设备，集中给学生查着多没玩？让自己有个人给，没特别给你讲，也是娘的弱势这个吧等。吃这么难呗？没特别给你下手多动些，你可不老得的些头等。阿拉不啥味？没特别给你没去查着多吧你？没特别给你吃空些，趁这个了有个人给，跟着了多没玩？让自己没特别给你讲，连这个村镇特别别急了，跟着了合成动人有。大大人家就关注了三度的国力的国内社会那个是了三度了跟着了东北那个就是感情性的人家有你们给我呢人家就没特别给你中空就回忆全部怕人西征而们自己呢等提前这个流感呢国内社会能等不了你有国内社会中空作为回忆间切记回忆间陪书人民等那次你的动的那些通讯的你动你不是理大家不是中国回忆全部托么人着把等电力端正的人不能怕的大陆的回忆讲话里切记者张不能不满意的感你哈那么中空回忆认得个端不能等从大大国内社会三里所属等离这个所属你用为离都能宽等参这个什么这个粗暴层面中国回忆全部那几个你养起了三十八的小特征长久年的切记回忆你家里格外重要昨日等长城建部参资的坑跟国主任吧感受并不下去的让这些没特别给你及国内社会做特别等为主了那个部特别控制了会议等而给你同志节这个期望不空洞是有了那次同他为什么的关注了年纪节年度的金融心理那么关注了三度的国力政府的跟着当上对没特别给你国内社会集中给聚集这不差该清晰讲人陪祭节七次能拖着动画等恰不及个那个自己干的材质和马的动画等没不得罪你没特别给你那个字的下皮跟盘的人人等准体人人来跟着等大大中国落地节亚克文海瑞蒙娃那个字的南格里改为了让他们写信有咱不为的中国是用个如果真的是比人们的自己的电影你得的没特别给你陪祭动物日等感情性的交流口诀的心里落这个经的满古的我的托人落不成中啊来连特的是有 차흉 심지게 찌지게 니르슬 야치 접천 토르신바 디능 탄균 원흐 년디 회입흐 요바디 아닌디 치톤쿵 조츠르 야치 종아르 노브르 어르그름 제탑라 아망지 드게치 사르비 로흐튜른 지게튼 시기인바 마슬 에카야칼리 난들 야크브데 조비 에에 샹리 타가츠르 지제니 아피르키 시퍼르 산키 냥늘 타가슬 시에르고체 아르장튼 만지바르 중기 지제데 골라시비 에르기니케 와르칠 총더 동위 도크 가친식 던제진요 다타 중기 골라시비 마트르기니 덴저 제충라 니트니 골라시비 에에 에르기니즈기체 덴저 차르는 초티 차제 토마데 차브르 시칸 회유 쳔비 덴저 땅아 땅서 차르는 초다 땅아 세드르 담부 몰라베니 골라시비 드기슬 드림을는 아랑글링식 바던 나는 거다제 버 냠드제 초 초첸당 골라시비 모트르그니 지중 지출라 드인참 숑상 탕당 버 쇼그먹 좀지 남비 중기 돈비 뭐 조르는 좀 바던 덴저 촌든 더바 근펀 제영 지제 지중 자든 당른 카슬시요 중국 등 세든 야급제 모트르그니 페이지 등 냠리 데니제 첸키 얼헨젠 티마 오테여 허조 그급제지르 중기 모토르그니 차쿵즈 돈비 지중 지지이 예지 차진즈 정당 대인적 존재라 근저 동위 출 차비실 머니비 네바도니 고라시위 모토르그니 대통당 고름 대비는 폐진로 샤즈 가친 권능시요
1: 시진핑제 예슬라 중국 콜롱압시비 보랑아비 제르지스탄제 이줄 촌데 치제스민 제르지스탄제 예사 비시키크르디 초시어 근준치 상해 냠리 잔즈즈니 로니앙아 코리감드레 중제 야크니제 리릭 소시 문하당 디메나 상해 냠리 잔즈게 김청 체미 티미 시진핑제 예슬라 종드 콜롱압시비 보랑아 르무니 아브지지 땅아 로롱시베라 도닝 가친에 담번돌 송츠무 가친디낭데 중기르게 땅럽젠제 종드그당 러글린 고르므다밍은 첸들 시요바당 중기 미르게 리클라 지금튼 속바전브라 근들 동인던바당 지제 소님다비고니 모요디 종제 야크니지 예슬라 종리 고르제 냠용 지리 사플당 페지제 탑진 라틀라 흐노브르 아브젠즈 사클레친 콘둔시요
0: 최주제니는 중공 중앙 차슬 주거지 제용스 这个 주세 왕후님께 베진데 요난 공산당 중앙 차슬 주거 의원 중앙 노슬 부거 부정 리민 这个 니체비 요난 공산당 그 티첩 조벌은 자체나 왕후님께 단돈 제출수제 시진핑과 제출수제 수린와의 탑진진지 담습의 인총나요. 달리다지와의 제출수제 수린과 대릉은 중국은 참전나와 등 제출수제 시진핑 등 탐문인진의 가친숭리 등은이 등 야큼니젠리와 등 잠릉과 제초랑의 샤적은 폐지라 탑진 접출은 공도는 중국수지 요난수 등 냠다 등은이 등 야큼니제 챔팅 고치비 탐문인진 가친 돈출 예부시대 중국 등 요난제 리클 지금튼 초반지의 중탈 문탈 등사 등 단뜩 샤질 근데 동대요 중기 제용스 지지 경 디탈의 시지 허탕 번돌요 리드민가 중국 공산당 원인이 로야랑한 코르르 댐들 시바당 저주수제 시진핑가 도미 고라시위 진구 아랍당가나 바당 중기 니트데 멘틀런든데 조비 고틀니버 요난지 예문 제진요라 등니 등 야크니제 챔팅 고트비 담문가 닌진 냠데 돈출 러부 세바당 중기 제지제 전소랑리게 르비 중리게 샤제르 중데 요난 등 중기 리클 지금튼 초바 진들요 바단 왕동 펑수원 자찰라시
1: 아다담비 치즈브진 중공 중앙 등가 로브자 등 야크 선진 로블릉기 니스동 니트리 세티 로쿠제 타신 자구디 중공 중앙 차세 주제진 중앙등가 로브자당 야크 선진 로블릉가 고르츠 차치 타신 자구식번 마슬 로마츠르 타신 항이능 토쿤드레 중앙등가 로브자당 야크 선진 로블릉가 타신 로마 머 치거통 급야집지율 타신 자기 토 토미 티츠가 제치 담실 창미 인진지기데 토쿤디 로브중 중국 공천당 원이니 롱오 업야당 안아 코르위 총클라 개버레 흔다 가부숑 시진핑제 디럽사위 중기 개취제 저초랑의 결공바 로중 시신당 고아 당습랑바질 등가급니흡이 중어 청중진초 탕제위 공둔 지그디지 로중 시바당 시진핑제 등즈공바 로중 당습당 고아 이흡불릉 선제 따와 영등즈바당 럭터제비 로중 로수 단득벼와당 등가중득 로중 등 당시 로수 간트르니비 소중지 여름단비고니 당린시디 알로사단비 스탬프 니라 공급 제바 등 宋江你六百这笔餐厅让东哪里进头等。

0: 야 쪽보 데모
1: 오 데모 저 데모
0: 네 데모 데모 야 초레 친디나 시달레 레와스 샤키
1: 네 알로아도지 체팅글로드가 도치즈는 체티겔라지 가 치즈 콘센트 저는 예트마지 데모 요라
0: 콘센트 야나 텐시메즈르
1: 어 다점 어디가지 생각 거기 지금 있다는 거 같지 뭐
0: Yeah, that didn't seem to be a good thing.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1: Yeah, I'm going to go.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래 공 장소 만큼 내 원래 그토가 돈나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송아 체크 사카나 와용아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래 공 장소 만큼 나 다지 니야 구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소 만큼 다 사가지 지게라다 오나자 너 간고 니가라 대치 송었다 찍찍지 사타야 너 간모 송가 덕대나 캐니 아득찌진 요고노 초막사세 그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약 처먹은 건데 땅이 힘들다
1: 뭔가 무마지네나 나 닐라나 아마 맹카나지 지타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카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하모 지나 리콘 사차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차기 때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룩 걸어 나 나쪽에서 너나 계속 화롱 거라고 초록 거라고 장송 만큼이다 상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른다 까지 맥 나 가무랑 아니가 너네 덴톡 찍거랑 하다니다 아랑기다 골목스톤스가라 구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당 니라 능가다나 언사마치리 다시 죽어지리대
0: 야다 춘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 마리 냐테랴 템메톰 요크
1: 아마 담아즈 머니리
0: 망가 뭐
1: 아마 나나체 맹킹그나 카퍼즈스
0: 어떻다 레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1: 어
0: 겔든 거트
1: 어
0: 든든 데야
3: 깡르 콰크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빠그널 숑나 장송 만듬 장르신 용컴 트나 장송 만듬
4: yil kang to shin yang sa tung to da jing li ga xsim ge de ni yan pan la song gi ba de xin zhen ge zhen dan du di li shi ji ko li ge ma lan zhen chung da ni ran ni ji ti chu la ran tung gi xi bu de xia gi
5: ya shi den ji sang lan ji de na yang ta ri ge li chen de ji de ju ra ti chu ma bu xi me ge Tēnāṁ jīngtārāṁ ātī ngārjīn tākāp ngōmī līcīn dī nāng ān shīngkīn jirukū shikirīwā tār tā pāma chērūn sūkū nāng vī lōyāng kārpū sūkū nō gā jī nyamu dā nāmbā sūkū sēnyi tūmbū jī yīn jī chakā tūndan tāng cāmbī mōndan shī.

Yeah,

0: 네 제딩 그 상관한이 되는 그 소송 퀴즈 사는 그 참반이 나 거기 가는 거 나서 라스 관한 이 공이 참주 18 접진 더 다 가성 대한 대한 소리 나고 아 단장 지근데 영 아 지금 저거 있더니 단장 지근데 그 간디 라스 관데 영 잡저 이니 아 단이다 그 소토 레린 소냐라는 그 갈마라 소관데 히니 내요노 그 자튼도 뭐 같은 요 그디다나 아 그지 대랑 그 렌슨디는아 다니 똥니 뜨글로가 다루가 장지 그 춘다니 마루클 용니 간디 패트숑아 톰근 마루르가 좀 길테는 좀 쳐가냐 안 투거르긴 좀 머글 톰장 그 소마 똥 커서라 다니 아 길기는 친길 참다가 근성 칠 덕서 보기치 카브글람니 인디아와일라 아 따따 참그 장지 대식 노그치 냠뇽인 난자 영나 장지근도 조치기 다 드기니나 더 소송이 다니기치 잔즈가 통통리 Tani loma mu rangrang gu tarku na yonu gu chamdaga nanda gergi nanda so son jidang loma donkir tu mu rang gu di jing gu lobjung gu namba la sukwanda ni gichi janjiz ga tongtong ri. Dina tomar gichi tatalu gu rangji gu chunda ni ma lu kili yoni gandhi patta xiong a tom kina ma lu rang chung kil tenen chung chir nyan tu rang jung mar gu lom rang gu loma donkir tu nian jina gu chantong a gu kapar gu lam nan jeba to kishu ni gichi lobjo donkir tu gu kapar nda li na derang gu langji gan gozum. Hello, to Dunker, to Demoina.
1: Again, to Demo.
0: Demoin, Tomer, da, Jorangan Sonina, Lojon, and the Jessanga Choring, Julian Sandy, Janda, Dunlan Yi, Denang is a Tatunga Kilim, the Ono, Yatapani, Guadin Chishin, Tianjini, Dachon Sonina, Dalog, Nistonia, Tulog, and Jangjik, Trindanichu, a Maso Kilioni, Tarkandi, Petition, Toyok, Titana, Junian Kin Yung, Savini, Jo, Demishin, Ingo.
1: I am going to go to the house.
0: Gachin's great, the Martuchu, that's on Basagun, the Terrans on Baitan, Sanin is on my dena, John Jews Gayo Kazan Jomata with the Jangata, the Jing, the Lochum and Nanda, Homjang and Nanda, Mangwachu, Tom Jantan, Sopchin last one day sonar, Ranong the Jing, Nimbapa is to invite you to Hachang Gachin body. In a Tatatang, Jangjigan day, young Gandhi Pansam Sopaz, Lunio, Katina Tang, and Jangjing, the Chemsik, Dajikanda in the Zungitani Kadarina.
1: Jindanga hamalan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갑다즈가 망포리나나 체랑 손진나랑 티징거 릉거 로만들라 리와나무 종요노라더니 다 디 로순나무 땅요는데 정제리다 등이 다 성급 패드숑이 지금 된다 다우스 론송을 과진시 그긴나 되는 지금 털이 양치르 그긴 그 샤와란데 그 재성 토는 거 줄린 신디 잔다 당르니 갑다즈가 요과리는데 라냥 특반이 과진시신이인
1: 야야
0: 그다 과진시 야 니급 데모 그긴 야 데모

0: Lero panamba konege chi loma tongkar tsoga girgin gen narin chin kil dey njina kapar girgin inda dheli dali moranjil lochog tongkar tsoga girgin nungi tandani di jing lochog tongkar tsoga lopchonga namba dazungi tanik chi chandrizga tongtong inar tetangna girginan son jinara kirga lopchogunda da tsanggim jangjik ka chundani namulga patashongi kandriz lono nungde son jina moranga di jing lopchongde mbapaye kono khariye kono ndaga chamjiye nora di hanshani namjin njina chamdag namba zon son jinara yang da gergin ge shawai nan da lobcha ge shawai nan da ningi tendala zge zge program da manga ye kono di hanshani kyamtsang lobsu ge tendara yang da hamaran da zon son jinara shayi ge lojung ge lakande shi ge rewa naimon zeng ge yono ningi tana gergin kona kapda ye ge yo kdi nada ge chi kapda gondi lobchu ge tongkir tsu ge chamdag di kinzang kil di ji kapar ge kini de la da ti gin te kyam ge lobsu ge tenni nan da di hanshani lobchu ge tongkir tsu mo rang ge di gin ge da lobchung ge namba da zong ge tani yang chi jan zhi ge tong tong li yil wei
1: wei
0: demo demo kyam de ge kinzang chi na
1: Oh,
0: you know. Yeah, yeah, yeah. Today, mo, tomorrow, just like shower and the dressing, just like just lens, and the like, just just like, carry the long, ah, this film, the film, no, yeah, the body, got in, see, see, yeah,
1: yeah, just
0: like, yeah. Then, the, just like, so, you know, so, just don't cut so, go, am I, nazi?
1: Oh, you know.
0: Yeah, yeah, yeah. Then, ah, the long lens, and the jelly, the long, ah, that's just like, mo, don't cut so, and the, that's like, mo, just like, just like, ni, ah, put the show, in the mo, go, just like, pass some, so, pass the lens, and the, ah, the, just like. 디안치니 데랑거 렌선딘 손지나 모랑거 다성거다 장직그 토크 패션그 간디인데 함기다더니 다스터가 좀바 마스나 핀드나르 모생친더브지 라젠다 타우즈 고드기다리 데랑거 렌선나니 다고니 로토고 동커 소게라 갑다이나 디안치니 동커 소게 게긴 겐나린 신킬라 속간디 잔즈가 통통리에모 이더나 길긴다 소촌이기 갑다에 코노기 됐다나 다선 근도 뭐 패터숑이 점지질린 탑송는데 선이나 다 지금이 소촌모랑 근 바빠이 노기 점지리니 그라카니 길긴땅 영나 참당도 좀 선이나 시그르글이 제보요노 디진땅 인지나 소츠라 영나 참성 소수라 더니 길긴땅 소자라 속한디 참당한 선이나라 시그 네로그람다 망아에 꼬지 길긴게다 코나 갑다에 기요 디겐거다 되는 글린슨 덥질이 소초 동커 초그 다소중근 안바글라카니 잔데리 조랑선다 타우즈긴디나 다 토머 다 제릉그 남진 샤인디 호수 치기 당네 인더종이 타니 갑다드가 통통리나
1: 야야 고생시야 나 릉게영 기긴즈 임비 차니 로마강 마마즈가 단두고 오늘 로마가 호충거 마즈다 따송거 호충 호중근은 거 마즈가 다 같이 즈르근도 거
0: 네디
1: 다 호충도 타시니 요나다 야라 만정아 던동나 롭충가 망즈다 마샤나다 로마체 지가 던라즈 무치기야
0: 네리 덴가
1: 디겐가 땅이 이런 것이 뭐 총진의 막이 롭종아다 아래와 네모즈 종이 다 롭충가 가와무게 젠다나 롭장 조원으로 뭐 아니가 냐비 오는 말에
0: 네리
1: 덴다나 땅아 잔지가 만다 이완 좋고 말에 잔지가 이와 손나다 니마 나오고 나가 진노가 롭충드가 정마무가 알로 종거지게 했더니 알로 저거지게 그게 땅 롭충가 롭트후가 외자 인승가 회차가 다니다 돈츠는 지라 말이야다 뭐가 정말로 좀죠. 그때다 니 말에 되게 돕죠라. 티토가 리산 저종아 딱도 내모일 내야야 나가 그런 거 합스가 회차 다주 정말 돈은 일이 되나다 다즈 제 이거 다 돕종 근 지우스가다 시그 첨부즈 좀 듣고.
0: 여리.
1: 아 저거라 돕손다 제이 차롱 주가 망스게니 겐거 응어 자와 니기라 겐 또스모라

0: 시샤영 초구 체사
1: 오로르그 짜츠는 옴사
0: 단수자 잔품을 고사
1: 흐몬든지 르치 토사
2: 오로르그 담비에 담가

这个主播呢吧，你就在那个林村的那个这个中个黄村，这个第一这个就林村那个石沟那石沟那林村那林头那码头。

0: 자치
1: 인제는 저들이나 휴지 중화송 돈을 로시크 휴지 중화송에 뒤에 림지 샌 다른 로시크 하면 로시크 샌 다른 열리도 누가 그때 고군호 됐다 우도 아니크 하위니크 때나 샤시 다 대파 말을 세부 먹는 것 들고게야 됐다 듣겠다 니가 콜디 요거든 다 치쿠디 셰거든 카치디 셰거든 차 치송제든 다 저들이나 추모구와 휴지 야소와 미그 시끄 니가 족송제 다 요노구 치도노티다 미시끄 티니마 다가 샤쿠랑 치송네든 디다 샤세 탐때 바글이 트르즈고 그츠 마르세 누구 진세다 때리 고가데 하체 돈우 체크 트레 추송아 하드 체 돈 드나 티크 트레 하지 티타 누구 티티다 그스 말이 티타 쳐르르나 다 샤셰 타메테 바글이 트레 치드가 타메테 바글로스나 다 니그 카그 좀 고거 하 쿠랑 티송데 뜨즈네르 티나 따르 셰파포 젠아니스 메프 샤셰 타메테 바 따르 능위 샤와 셴지 마우이 티드파넨지 신지고 응원지 그 흔도 무 마이는 키웨시 키와 키웨실 키샤 키웨샤 키웨지 키즘바 키웬저 따르 네셰피아 드그젠토 티스민지 시 터메페 탐제라 냠바티 총아 녀즈 비신지 고트고카 데 회전데 카 저고카 송조란데 카 송건데 키와 탄첸 드시카 송카 송카라 리츠카 토카 뜨그나 연대 조비 타니 저르가 연대 조비 타니 저르가 리츠카 난정 지거드 또 우치 개치 차치는 거거든 그러나 까메 우세나 조카 치총성엔 조니르 달리나 조카 망뇽드나 조카 참아리트크 다고가 더 참아리트크 다고가 머리 젠지 개이크 토니티나 다초크 리콰르 토니티나 달리트크 마타가 더 아랑즈조 파디 트리세디크나 크냐 토무토 코파 아랑즈조 피타니 아랑즈조 피 트트리 오코파 야마나 치지치 트트리 오코파 아디 몬비 존타 존 제나 크니가 연대조 파트 고코 연대조 파데 데 머리 젠젠데 리트크나 민족가 아랑리 컨첸바가 아다초체 리키티 용가 리트크나 조코 티나 리트크나 츠르가 저그나라트나 죽도고 싸와 키스민지 이완 제지오키야 티스민지 이완 제지오 피차네 리트케나 아즈그네리 즈지리야 쮸세 티스민지 이완 제지메 꾸모 쮸세 슨 쮸세 진 쮸세 인저 사민주모 캄 앙이마 티스민지 이와 민지크 쵸라 티스민지 이와 슈롱나 쥐롱나 쵸라 티스민지 이와 쥐롱나 쥐롱이 타

0: 我们就外有一路个里程，这他做，你话懂个？单家地里呀，我们就外有一路个里程，这他做的，地某个里程都有呢，里程地里个，地里话都写个里程呀，这个单家的主顾那个，嗯。 차와키노 야 마트나데 야 쳇터 마트 세나타 치던트 알라소리리니 치제 초나 원주 그 보유 토피 리츠 옌베데 초나 원주 앙이 낭천 부 와유 토피 리츠 옌비셔데 데도 콘데 우두 와니 치숑 땅데 바 도카 나지니 츠크 니와티나 치숑 땅데 바 도카 와레 켈레니 치 Warsone Manadoka, Jensen Chirna, Munji Puito, Tony Orgaman Cheni, Chona, Munji, Nina, Pu, why you to believe in Bishop, Ticket or Shagalos on the rear, or Shagalos on the rear. Titakata, Randinichi, Warsone Manadni. Tirama, Munji, Nina, go, why you to believe Tira Murdi, Taro Narachi Yuka, Tramata Yuka. Matana, Tito Ririni Chijandi, Matito no Kunga to choose some wood. Divi Dinuan, Divi Tanya Tidan, Divi Tanya Langipano, the Munyata, Tidan Divi Tanya Mumuri, a huge tremapod in there. Chuna, when you need not a poor, why you to be little emperor, Chuna Riri Zilla, when you why you to panda, see your own あ、しちゃうにゃんまたぐるんで、なつるな。あ、ルートがだんび感じるでいいな。たきれんごが。たにゃんめぱたなんじょめぱいな。たきまらなちょくずのじゃ。ごだ。あにゃんめのらなめなきまらなちょく。あにゃんたなわにかよたな。できれんごがずのじゃ。どぞで、じゃくぷいがたんじりゃ。あにゃんらなにゃんじょくのんで。
1: 된당적지원을

0: 소문 워스클 온천
1: 소문 워스클 온천
0: 사랑길은 양주
2: 옌쿠나 바 케초 디모이나 디릉나 쩨찌급 다담비 치입 조응아당 아야찌급 다득비 치이그니 워츠찌급 다득비 치이르치 아잘흑바인 슈니 탕디 사르니르 냠르글린 쳔가 낭둔 나나티 직셸
3: 시진핑가 제슬라 중릉의 고르랑와시비 볼릉아비 쩨쩨 스탄게 이주르 총데 비시케케르디
2: 왕후닌지 예는나 공천등가 티츠 축부른자 쳔낭
3: 중앙등가 로브다등가 야크브 슨진 로블릉가 니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야한다직 그즈몰 한지 다든찬지 남그 삼크남바 디다르땡 남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프트맨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례 라진단들 그버 그와그 젠딩 나라니와가 일르니
2: 아레디나 슈니 젠더라 싱켄 젠싱 어떻게 중화와 알와 렁글자데 디나 코촌제 나다 탕거다 라진덴더가 나식노거다 실실무고 망뇽고 코르송이 다코 젠족메거 디나라마 프무염질거 코 렌족지레

아롱아 춘조고

아롱인처럼 어떻게 갖고 예 저 있는지

Sarto shugo ayl kun chamba chi kokomba me

아로 엠터나 송이

가송희금이 아롱이 하죠 자소가송

0: 자시 메톱고자 비 와능게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게르크 렌츠나 갸르통 샤제인 디촌의 녀르치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알랑흐 단슴지 촌친더라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电数据推测仪。
1: 싱글링게 군캄사 샴라 선교냠자리 선수교인 팅디 선교르키 낭튼소우니 삼루사르베 갸람사바 니티치 지블리 산네카키 남부사르베 록슈말라 주바 베준치니 뉴규기 급도친 두교수동신바 시부주규고타 시진핑키 계급 천지차기 총진타 강니큐 연시총신 중국 천세튼소기 개용팀총진 팀죽지바 제규토나우에 송세기 팁경바 비중 준비체비고로 시진핑키 계시경로골링워시비에 부용합에 키크스탄키 우유율총도 비즈카이크수 공소제비고로 21일라 日国사르비 동디다오마세 이젠키 초토高동러스제바 이젠키 이젠타 에지 삼시지토 페미도 교르신 시 주비골소이 샴팅디 선교르키 나우튜 시브르남 세로나 디글레오코네 비웨네츠 뉴규긴 송타 디자니 교주 망조타 조교바타 농촌 댄네 동미종회 계급교 튠신시 치키 부주 제진핑키 뉴규타 롱수 디카타 락바르토 중앙 킬레키 뉴규 롱수기 코트 경송 지비에 레이팅 약부 중에 빈조 지소 코르규라 슈키 미티비에 경송 자구 시 대나오시 치 조신이 개용키 로피주키 디세키 라리아 뉴규키 추세 토슈 디부디 동화 통주로 지용하타 지용하타 세아직 좀하타 신진타 소코 자리제레 기회 로수 진도 치세 균동 동화 통주로 니타 지오듄타 세아게시니 기용키 로피주라 긴송류된 토부시 산내카이기 정구용하 콩피기 피쇼사발 참발치부타 로수 말라사르바 조주 숙신체토 로수 말라 편수 습시 로그리치부타 디자이기 팀수 추세 큰용내 토르다니 뉴크톱친 계급 조주 지교수 동신유부시 다오딘베더 기토 산시 루이광 창로 체규 견주공시 퉁기 구토
2: 楼顶出钱颠簸他列去投标国内国国际钱不是旧地村金从今他列屯别出钱其听率他人数所接账了三年期大钱不是你都有生业率到唐博了积极不具前进平期山西瑞光苍洛采购建筑公司的东西不能够接头忙不念不接年国主用这些托女国国主建送女不起的东西西点不是
1: 직급书记左边那位卡乔达克雷基塔洛出钱期罗国的学习的念书他这些期外面今年俄罗图这些的前年右头期罗皮区蒙秀丢三期罗书国主了女点期减送七千元不是克雷基罗东部以列日本刘小平期右头新编辑罗皮区七千
2: 其他的着信员我们是那么些超级为客出现开启国的具体古南地址纪念国国学习各所楼顶女不继续顶比起不谈确实所有楼天空当一车所纪念女生有归蒙车天气落皮具他给来给天气落皮具天乐给强别国主减送其信员及就有事
1: 都随你龙秀科技听到的是明儿给用起结局的用这些别洛康起都随松彩敦同学的意见怎么谈替洛皮巨猛续给推测他有特追求了外部猛些电不起定局不是结合皮肉欧联起生就政策吧刘超仪

0: 양천시키
1: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남 경화시
2: 미리카키 등지 야제다 퇴문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요한 내서 제이

0: 普京越境，杜伊斯堡内年代美国的约罗塔中国的中文几个月级区域不是。本期明年国立西部总统库尔约基，电梯美别人心切入周围集中物，在举办普京塔，电部文化部级级苏镇西部国库切入中华塔，苏镇查吉塔，国主级塔马拉基电部人心塔，普京人心提开港切不息时。 因为罗先生多次罗菜是内塔，社会启动托提醒国立西部初到金针老国建设部所给密塞内村里，从下体外忙为凌晨周围金针村给加格兰索镇去密塞人塔拉里昂西多托约级区域不是，本期国主级塔切不塔，初到金针去推运人土中华行，让那电梯那边人心切入周围个。
1: 终于推电面过了去拍电人心塔，电表人心，俺为文山推动青年，体外那么大，人家电吧，累计全部借给给及扩展这塔马拉丢给了偏头右边文山几个月。终于推电面过了去，冷却冲起了去批给他，连续判断，团内超过了接了国际签约。
0: 杜伊斯堡也终于推电面过了去，约了国际文山总结几站，独立签约。 本期中越推电面块儿山东土木厂军队批改清不提，杜伊斯堡第二，随军期纪委所来重建的，约了苏镇从屯土镇的内所，超过了七个所住久了，让地土越级就越不行。第三遍罗州一人，中越推电面块儿批改清不提，杜伊斯堡谈中国瓦尔克比人，俺为速度签约。 本期中国杜伊斯堡已改成军机米白七十七不谈七十七，俺最近中国重开他，俺们来绕的，穿着接了西到体外顶色穷西节约，对冷了讲的几个本期中越推电面块罗曼块儿改起呢，缩着前边过冬增足他，三层周围囤久了，那么俺们真接给俺们用来中越推电面块儿去追冷后面冷天三不三边前久了，接些扩顿起托。 杜伊斯堡出个错别，跟着冷天加起了火大单呢。约罗坦一下就退起别追冷，体外忙完，对新月季就遇不上。临前FGK部里新列三千团子中国轻仓期，随着他共用了数不难。中国女局三边这些他，来者出借。
1: 李拉成为习主席领前FGK组军旗特别谈部的顶色多级别派，中国谈领前FGK编就从团中文了，去年年归谈，集团南北对这期开去，我是推不允许。该国澄清了文版，第六大会谈部的安排派，让该期FGK结合了七多南征七策，国统区了七级谈，极端十几层不提。
0: 陆局给推崇不来，国统区了车级通满来给呢，推崇不来，赶紧就改谈成就你派去。陆局人心去参加天呢，从团席群切入清不满塞，初步结果到春呢，天定设备团年了，得十七个不得。南征内蒙的FGK肯定团在谈，天空给天给我塞推多清不谈，其中内蒙的中国直接谈，老子团来这趟接给李拉成为内部官不前呢。 中国塔FGK扩展是不是他？团里人们多，穿着人们团结的，俺们来重视体外文山推动签约。想听罗平，中国塔FGK新旧抗体共振宣布，从来罗平去期间前往，后新首页，国产人，特别谈从团孙秀人，暖特别。 第六年，中国塔FGK话，清洁中华组内龙的团结口味落实时，今年二月七几年内送，中国全国FGK清洁中华组别结合我们中央送了国产级玫瑰杯，四句七特全用的朗林丹的。过了西部托FGK清洁中华组别结合苍木塔清洁中华组别，他给中国的为结合苍木，却讲不他全用的国内国产玫瑰变种完成做内头口味不是。
1: 罗FGK新这一趟，还是还比也国费，肯定也冷农新这所，肯定团所，中国创造团队冷罗基马内，俺为马路七不谈。你懂革命居民俺罗内说，中国领前FGK去他给中国的为结合给团在开启了国产级玫瑰杯top10这一趴。
0: 年冬革命艺术展的罗列个，中国FGK启动南征七策，国统区的青年团协同国际新不提，年冬罗列国统区的各级团结团送团前往建立，得艺术集团团成全安排去。四句军团案人不是前年，国一开炮提总团派在途，个性越级送不是。 호신쇼기 투지 당포를 랑게키 에프리카 칠동 체배 발키 튼제타 마제 튼제 제제제 게지니슈 송탄청중 송타 게지십주시 송탄청중아 게지니슈쟁아제 소소르 발규 대나 마제 튼제 발체 교점교부 대토니 링친 에프리카 멍시 지구조준타 뉴교초교탄 수준리지 피계제기 디체타 초두 탁주 주시 고요고체로 조신교바 문구교 파르키 튼제 파남 균형토바 티톤네 산네티게 레눈 수준 루지타 중쿠 튼레지 타지투 티웨 텀섭충와 중국여 난진초라데나 다왕아바 장게키 에브르그네 난진치체 고르통추르 고경업중어지 단체와 숨슴버티 퇴송불에 갸체 주영아 파네 다와 구두마 파르와타 신제탄추 튼제소 뷰리 켄덴 튼제티 다와 콩마탄도나 장마 챙용토 주제 숨파르교 铁托内地呢中国的中国坦FGK娘来给高子你得地牛从了托米吧从团团团来这套送职了托约吧地女国三边这切坦女所来这出切成绩门西这归所中国三点团来给母腿领前FGK批给了相对属于一把坦行列团在连女习擦坦长者所证团控讲到连女 Sanitike Nyamsu Korkyu, Zenu Sojong Jiga, FDK Sunun Shintan Torodongwa Ta, Zhongkor Chirdong Jiga, Chirudongwe Keji Luzi Shikdo, Korkyu Rieji Songdo. Houshin Shouyi, Kualishibu Benjor Congtun Ki Naba Geji Ta, Songkyong Jinglu Targetjowe Gepjong Ki Duntu, Zhongkor Lamlu Nambi Goyi Guntungan Gachir Dane, Gekab Chukju Shi Songle, Goche Mibi Siju Lagdar Chibata. 让我们从团队的国你说这算盘盘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 中国党FGK团练严制他，创着偏村集团级别派通，俺是军团加起了主角是一级送一不是。 年前中国中央七十一区委员他，中央七团总团看起主任王毅去，第二次把波斯尔给克定价来团去，突然团灭冲突说不他，加尔去给克定价六七万，多尔去冲突作用前又不是，波斯尔给克定价来团去突然团灭他，提醒跟库尔瓦索冲突说呢，军事民兵定价去争论他，结果他给定价所给出席民兵三千几里丁色七不是。 王毅给波斯尔给克布尔年龄前年罗尼叔送了他，曾领托西的松江七八他，配给了滚地动物，长田送我姐给耿真读书所人心狗狗月，明年给几南边玉镇去了定时被更多周围端托，中国桥给波斯尔给克他年托，明日给几错了车别，开始轨道给展露了年托开店脚不他，曾领去陆局批评给杨他被开脚年托电送前对月。
2: 提案今年波斯尔克跟着库尔森老爹呢，给几只冷松江去归心，充满人路给他家团部的中华谈，俺们这给错给真正去蜜月谈，这团松江他几多钱的，他家三段去，朝江人路谈松江人路了，我回去过，过了是比老早给崩卡谈不应变，波斯尔克给那车贴，长大们学不谈，电团中呢，给几来团出给内部套路动画谈，内部切入动过。
0: 年年波斯尔克推门文件了，第二年定价给今年三块钱，推门他、车队、伢们嘞，军队出不去给定价到啊特别单的。另外，为年团呢，七十多年他就吃够了，六点九米昂工地动画他，接着学着他全门了第二最细细微起的，年年最细复杂奇怪。苏南波斯尔克吃住了第二年，可能是被人心去争论了，开店做贵心。
2: 那不肯用去几个人路了，当地他几多动啊？他这三段去去盘南盲团建了，就叫了我回去吧。过了是被女局团主任店家去争论了，开店女店脚吧。他不就人心去点开天空，伢们来了，凶人家吧。FJK艾博拉今年了，团长俺开店脚不去奇怪。
0: 시내 버스르키 로줄라딘네 서타르케콘 주경 투구 창토동 괴신 미탑징뉴기 년가 곡순네 부치바타 미탑징뉴 피게기 카초 첸덴토단네 냠제기 초 탑람조거스 체디 콜라시뷰 타게 파톤타 청진 주경라 군디동와 갑교르시 괴시 송협시 왕이기 버스르키 순쇼네 장냠 니편라 토바타 버스르키 뚜브쇼네 튠지 로제라 토유 치료 중국초기 보스르키 지구 주시계급기 겐쿠르교 인배 보스르로다 탕냠토 주시 시진핑키 뇌난외 콜라시뷰 초구 침부시 랑린 후다제디 피게르디네 타르게르군디동아타 딘자르디네 딘링게닌치바 시베르디네 핀춘이치섭도동와 주경르디네 슝찬 튜니르제키토네 냠토 시디탄 타르게기 중교르뚠두 유지송토 초카키 보스르냠레 람수키 튜모마인베 누바타 모세 튜베 좀제르 체튜 딩조체네 초갸싱로키 답디타 점링키 딩키미베 정신 체로조웨 뚠토 보스르케 갑키 고이 뚠케타 냠레 니키 타자 튠보로 정와타 냠제게 초키 쩐쩐키 미규타 자튠 숨경치바 편춘 쩐조기 닝도 타콩치바 수균타 수균민베 딩자기 젠로 나초르 냠토 카데조바 콜레시뷰 호조기 투몬 기변 송경 타직도 체구베 뷰구이 체급시 총도르 쇼진 왕이기 태통 갸카르키 종리 모디 냠딥 젠좀 난슈부타 카소소르 갸카르타 우르수 예젠 이집 로에프지카 어름 냠제 초변 계급소 초카키 계급 딘자리 튼키 투심 투미타 젠좀 난유부시 중국탄 방글레 와르키 저와 균퇴한 습도 침부티네 계급 니뷰 라단지네 팅접지엔러 군디동화타 퇴몬토 폐계 운규르 집에 탑주기 담카식인라 콜레시뷰 호조 냠레 균체미바 띵습탄 띵디초소 폐계 조외 수냠 퇴비 춘추시간 인바만세 대외간 딜레 팅접기 계제 저와 균도 조외 카초 계친 운구유 Zemlinki logi tubab kundo jokyo bata, pike gi chugu gi ji ji zo gi togur chi sa diwaar kyrubi gyabchung wo. Pike jo simbi gi kub tiwe maa we, pike la di ne tumun ki ngun zin jikdu jiwa ta, nyamle la di ne panu la gundi dong wa. Tingrab jian la di ne junggur duba jie la tiwe nangchin che di, rangwe gi gi kub gi ne cui tan chanbi chi cho zhongwo chi dan sabishik cui shib huda chi ge yue. Yunnan xingqin ji cho cen zhi kang, 一些罗面心就所以滚尊他心就把不认不接应别和红梅一中国坦邦格雷之为不切脱的亲本尼推着地勒根起温塞推别村村行日记绝不是当我主别次你说西内你说初年盘邦格雷总理他勒起拉红门起中国的温塞村村的话题推着撒别中邦给克尼布之为批给了 归属塞班内巴马塞加其国立石油合作给科比我们的局呢批给我们的局给太空塔你给你们的定色的动物推门给停车间的工地动物借起本尼给其库里有给更多定色的卡带着把它推门给给边加起的动物国立石油局给南书被女巴起的动物借了可是新局把俺为塞些投票 何后门一推着你说自己别罗就村松柏雷村怎么能给边角爬入为归属没当我他可乐是被吞了扩展他扩展扩展立即定色起吧罗将批给给黑吧俺心我塞推吧批给给你推拉里洋给姐姐做给永克安托国起别地位垂死的口语 给不中提我中国坦邦格雷通的帕尔松托批给我了就把他娘们你给他用切的 피게기 탑주 지투 균체미바 섭도 단네 초니뷰 정화 추체 티웨토웨 초스규교로 군디 단유 중국탄 방글레 냠레가 수균키 남차 냠레네 림신 팅럽젠키 누부주 공탄 피게기 탑주 튠조르파 갸게친디 산디 첩시 튠초 코나신베 냠레기 딘치리 림신게네 투모토 피게타 투모토 팅럽젠키 개주 무세 퇴비 피게게 조대저와 사브식 차유지 주급시 콘키 중국 탐방글레 저외 무세 퇴슈기 개주니 터주기 균투정 신타 피게 뚠초기 대표정 신 통도 파숨토 균경치바 티시 진제저와 조춘 개급니부 편춘 진조탄 장냠기 다단진교 타통기 첩시 대편춘 이치 균체미발 사된 토단네 냠레티 첩시 종원네 벤조르 총튼키 마조타 pensun ji tu mi chu jing ne bie de suo ke kong mang bo le jin xin nu xin che ge ru kun di dan yue ge ge ni bu ting zhe jian ki pi